0: 아멘. 예수전도단의 목소리로 마지막 날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하진 선교사님을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에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와,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 정말 그 극동방송 올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가 전파 선교사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도 이렇게 동참하니까 저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됩니다.
0: 네. 네. 여러분, 우리의 애청자시면서 전파 선교사로까지 동역하고 네. 계시는 네. 최하진 선교사님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네. 정말 정이 많으시거든요.
1: 그러시군요.
0: 네. 벌써부터 1316님 문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1: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0: 네.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0: 9507님도 문자 주셨어요.
1: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0782님도요.
1: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0: 네.
1: 정말 저도 반갑습니다.
0: 신간 좋아요라고도 문자 주셨고요.
1: 아, 신간 좋아요.
0: 네. 또 1316님은 억가 저도 들어봤습니다. 초딩 아들이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한 번씩 쓰더라고요.
1: 많이 쓰는 단어죠.
0: 네.
1: 억가. 예, 억울하게 까이는 상황을 억가라고 합니다.
0: 그렇구나. 예.
1: 요셉이 네. 사실은 억가 상황에 있었죠.
0: 아, 예.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네. 성경 말씀을 전해도
1: 네네.
0: 요셉이 고난을 받았단다.
1: 그럼요. 예.
0: 이렇게 예. 하는 것보다
1: 네.
0: 얘들아 요셉도 억가를 당했어.
1: 그렇죠. 예.
0: 이렇게 말했을 때 애들에게 더 잘 닿는다 이 말씀이신
1: 엄청,
0: 거죠.
1: 엄청 엄청.
0: 네. 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도 이 신종 단어를 배워야 하는데
1: 맞아요.
0: 그 신종 단어가 갓생의 법칙이라는 네. 선교사님이 쓰신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선교사님은 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쓰는 이런 게임 용어들 이런 단어들을
1: 네.
0: 책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1: 아, 제가 카이스트 나왔잖아요.
0: 네.
1: 그게 아니라
0: 네.
1: 제가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 첫 선교를 하니까
0: 네.
1: 아이들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0: 네.
1: 그 반응을 하고 그래요. 또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 역하고 있지만 저희 만방국제학교에 한국 아이들이 한 250명 있어요.
0: 아.
1: 예, 그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또 중국 선교사로도 또 우리가 양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쓰는 용어에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되었고 아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용어로 성경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갓생의 법칙을 쓰게 된 거예요.
0: 네.
1: 네.
0: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학생들이 직접 읽어야 되는 게임 용어로 된 갓생의 법칙 한 권하고요.
1: 네. 네.
0: 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쓰신 갓생 코디의 법칙까지 두 권을 세트로 오늘 선물로 드리잖아요. 선교사님.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예, 예. 이왕 드리는 거 예. 쌍으로 드려야지.
0: 네.
1: 예. 중국에서는 여러... 딱 하나만 드리면 안 돼요.
0: 아하.
1: 예, 예. 쌍으로 드리는 게
0: 네.
1: 예의거든요.
0: 저희도 선교사님 원 네. 플러스 원 좋아합니다. 네.
1: 그렇군요.
0: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을 위한 책 갓생 코디의 법칙이랑 학생들을 위한 책 갓생의 법칙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래서 이 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네 문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30권 우리 선교사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3975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선교사님.
1: 손자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0: 네.
1: 아 이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멋진 예. 할머니 할아버지
1: 그러시네요. 예.
0: 네.
1: 예.
0: 아니 선교사님 요즘은요
1: 네. 네.
0: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를 보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1: 네.
0: 자녀 교육 요즘
1: 네.
0: 시대에 대한 상황 파악
1: 맞습니다.
0: 되게 네. 마음이 많으시더라고요.
1: 엄청 엄청. 그래서
0: 네.
1: 이 갓생의 법칙은요. 아이들만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의 용어를 접할 필요가 있고 또 그들과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책에 있어요.
0: 네.
1: 네.
0: 6002님도요.
1: 네.
0: 딸과 손주들에게 꼭 필요해요.
1: 아.
0: 아들만 셋인 딸이래요.
1: 어이구야 그렇구나.
0: 그 아들들에게 네. 선물하고 싶다고.
1: 꼭 예, 드리고
0: 네.
1: 싶네요. 네.
0: 특히 아들만 셋.

0: 대신에 엄마가 거의 군인이 되잖아요. 네.
1: 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저는 사형제거든요.
0: 어머나. 네. 네. 네.
1: 우리 엄마가, 아우, 진짜. 네. 저에게 욕도 많이 했어요.
0: 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책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1: 어, 그렇죠.
0: 네.
1: 네, 맞습니다. 이거 주일학교의 교과서로도 쓸 수가 있어요.
0: 네. 네. 저는 오늘 최하진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최하진 선교사님의 걸어오신 그 길이 참 궁금한데요.
1: 네네네.
0: 방금 사형제라고도 하셨고
1: 네.
0: 또 카이스트 나왔다라고도 네. 이제 선뜻선뜻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네. 선교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1: 네. 네, 네, 네.
0: 또 카이스트며 스탠포드면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한 학생이잖아요.
1: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0: 네, 어떻게 그렇게 또 공부는 잘하셨는지
1: 네.
0: 또 그런 스펙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로 결단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이야, 굉장하네. 예? 이거 한 시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0: 그래도 예. 해주세요.
1: 네네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저에게 근데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 모태신앙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병신도였어요. 예. 심지어 학생부 때 교회 가잖아요. 주보를 주잖아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기도 순서야. 예, 그러면요 그 다음 주 제가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0: 설마 안 가셨어요?
1: 안 갔죠.
0: 대박.
1: 왜? 병신도니까. 예,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쭉 자랐습니다. 대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용인구 내사면 양지리 437번지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대학교 가는 것이 그 마을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예, 굉장히 희귀한 인물이죠. 희귀 동물이죠.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서 열심히 또 공부했죠. 왜? 카이스트를 가기 위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허파에 바람이 들었어요. 예. 허파에 바람 든 건 뭔지 아세요?
0: 기흉?
1: 기흉, 기흉. 굉장히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0: 진짜 기흉이에요?
1: 네. 예, 예, 예.
0: 어머나.
1: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0: 어머나.
1: 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털레털레 시골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어머.
1: 서울에서.
0: 네.
1: 네. 그래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오셔. 엄마에게 얘기했죠. 엄마, 제가 허파에 바람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 너는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렇게 농담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제가 지금 허파 꽈리가 몇 개 터져가지고 기흉이 걸렸어요. 이제 오늘 밤 죽을 지도 모른데 이거 오늘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분이 얘기하셨어요. 얘기했죠. 그랬더니 부랴부랴 아버지를 불러와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얼마나 그 가슴이 졸였겠어요.
0: 네.
1: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애지중지하시던 오토바이가 있었거든요. 오토바이를 부르릉 시동을 걸더니 나를 등에 뒤에 태우고 이제 그 버스 정류장까지 태우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서 병원에 입원했죠. 그 응급실에 새벽 2시에 수술했어요. 예, 네, 새벽 2시에. 그리고 이제 수술 다 끝나고 저는 이제 마취됐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냥 눈이 딱 떴어요. 몇 시인지 모르겠죠. 새벽쯤 됐겠죠. 근데 천장을 쳐다보니까 천장밖에 안 보이죠. 왼쪽을 보니까 벽이에요. 오른쪽을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옆에 그 시골에서 농사짓던 그 옷매무새 그대로 오신 거거든요.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졸고 계셔. 고개를 그냥 떨구면서. 근데 굉장히 참 아버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아버지 같은 아버지 되지 말아야지. 예, 이 일념으로 제가 살았어요.
0: 네.
1: 예,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릴 때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니 예,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난 아버지 같은 아버지 되지 말아야지. 아니 아버지라는 분이 어떻게 자식에게 이 바보야 이 병신아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뭐가 되려고 해. 예, 이런 얘기는 하시고 아니 그게 무슨 아버지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싫었어요. 예. 근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병원 2인실이었는데 옆에 침대 누워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누워서 주무셔도 됐는데 의자 갔다가 앉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독백이 되면서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

했는데 예. 아버지가 정말 싫었어요. 예. 난 아버지 같은 아버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때 눈물을 흐르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땀방울 뭐 그 흙먼지 다 묻어 있잖아요. 농사 지으니까. 예. 그러니까 고개를 떨구시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개 떨구시는 그 모습과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예.

0: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십자가에 다 녹임을 녹을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네.
0: 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야.
1: 아멘. 네.
0: 그전까지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갔어요. 네. 성경 그냥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 네. 네.
0: 근데 그날 이후 제가 아버지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
1: 아멘.
0: 내가 그때 기도했거든.
1: 네.
0: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네. 사실 뭐 용서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마음의 상처로만 있었던 거지. 근데 그날 이후 진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다가와요.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 아멘.
0: 야. 완전히 새로운 것이구나. 예.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 다니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예. 영접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1: 아멘.
0: 예. 예. 그러면요. 다 해결돼.
1: 선교사님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네. 분들 중에서도
0: 네네.
1: 자녀와 부모 간에
0: 네.
1: 네, 상처로 벽이
0: 그렇죠.
1: 있는 분들도 많으실
0: 많아요,
1: 거거든요.
0: 많아요. 예.
1: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예. 인격적으로 우리
0: 네.
1: 선교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0: 네.
1: 또 부모를 용서하고
0: 네. 네, 네.
1: 네, 그 담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0: 맞습니다.
1: 꼭 일어나기를
0: 있을
1: 소망합니다.
0: 거예요.
1: 네. 네.
0: 제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이제 설교할 때 제 간증을 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때 진짜 어떤 우리는 다 이제 그 감상문을 쓰거든요. 부모님에게 편지 쓰고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 어릴 때 나를 때리기도 하셨죠.
1: 네.
0: 뭐 했죠. 뭐 했죠. 그렇지만 오늘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를 용서합니다.
1: 아멘.
0: 어우, 그 편지를 쓴 거예요.
1: 네.
0: 아빠가 연락이 왔어. 그러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이 앤티 크리스찬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1: 네.
0: 와, 감동이에요 진짜.
1: 알게 모르게 참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그런 용서의 기적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0: 네.
1: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0: 아멘.
1: 그랬던 우리 최하진 학생이
0: 네.
1: 그 후로도 카이스트도
0: 네.
1: 가시고 스탠포드도 가셨잖아요.
0: 네네네네.
1: 어떻게 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0: 제가 박사학위 받는 날 카이스트에서
1: 네.
0: 만 28에 받았어요. 굉장히 빨리 받았죠.
1: 네.
0: 예, 제가 제 친구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예, 박사를 3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석사 2년 박사 3년.
1: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대요?
0: 아니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공부밖에.
1: 나 저렇게 말하는 사람 네. 제일 싫어.
0: 카이스트도 제가 차서로 입학했잖아.
1: 어머 싫어.
0: 수석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1: 뭘까요?
0: 안 한 이유가? 수석하면 교만해질까 봐.
1: 어머.
0: 더 싫죠.
1: 네.
0: 근데 제가 박사학위 받는 날 그 이제 박사학위 수여증을 주잖아요.
1: 네.
0: 그 학교에 이제 그 총장이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뭐래 닭뱃을 띠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주는
1: 네?
0: 그런 식을 하잖아요.
1: 네.
0: 공식적으로 이제 박사가 되는 순간이에요.
1: 네.
0: 이걸 하는 순간. 아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박사학위증이 종이 한 장이잖아.
1: 네. 네?
0: 그때 딱 드는 생각 이게 다야? 네. 이게 다야? 그때 성취감이 그냥 하늘에서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웬걸? 허무함 있잖아요.
1: 어머나.
0: 이 작은 가슴에 정말 우주보다 더 큰 허무감이 몰려오더라고.
1: 박사학위를 딱 받았는데요?
0: 예, 예.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그 달려왔는데 나만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너를 너만을 위한 삶. 너의 욕심만을 위한 삶, 너의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자랑거리를 위한 삶, 이것은 다 허무로 끝난다.
1: 아. 네.
0: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1: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0: 그렇죠.
1: 그랬구나.
0: 조금 저도 맛본 거야.
1: 네.
0: 다 이게 헛된 건데
1: 네.
0: 내가 그래도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회감과 그 어떤 그

0: 그 뭐랄까 미안함과 하나님께 대한 이게 그냥 어우 진짜 예, 혼합이 되면서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1: 와, 저희들도 뭔가를 향해 열심히 쫓아가는 게 있잖아요, 선교사님. 누군가는 학위를, 누군가는 직장을,
0: 맞아요.
1: 누군가는 돈을,
0: 그렇지.
1: 누군가는 사랑을
0: 맞습니다.
1: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나를 위한 그 쫓아감이 다가 아니군요.
0: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 다 자기의 안전지대를 출세하고 돈 벌고 제가 성공을 왜 하려고 하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이 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잘못된 말이더라고요. 내가 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나 봤더니 실패의 두려움에 사실은 쫓기는 거야. 예.
1: 맞아요.
0: 실패의 두려움의 반대편이 뭐예요? 성공이야. 예. 그러니까 성공을 해야지만이 실패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예.
1: 맞아요.
0: 막연함, 그 두려움, 이게 있었던 거야. 이게 성공뿐이겠어요? 돈을 왜 벌겠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1: 맞아요.
0: 예. 또 인기를 왜 구하겠습니까? 그 왕따당함, 소외당함,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예. 아,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예. 그걸.
1: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성공하기를 위해서 다그치고, 이거 될 때까지는 교회 가지 마. 이거 될 때까지는 예배도 멈춰라고 하신 분,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그 끝을 맛보신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네요.
0: 네, 맞아요.
1: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하다고요.
0: 네.
1: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0: 네.
1: 선교사님.
0: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예.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좋죠. 아이고 자랑스럽죠. 기특하죠. 감사하죠. 그렇지만 공부의 목적과 이유를 바꿔줘야 돼요. 나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 내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야. 예. 능력자, 예.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 예.
1: 아멘.
0: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발육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모든 선한 능력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능력의 소유자, 만들기 위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야.
1: 그러면 선교사님, 그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그 후에 스탠포드도 가셨고요.
0: 맞아요.
1: 근데 언제 선교사로 이렇게 방향을 트신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이제 제가 이제 박사를 받고 제가 카이스트를 가면 제가 그 다닐 당시에는 3년을 국내에서 머물러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군대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네. 제가 군대 면제 받으려고 사실 공부했어요.
1: 아, 또
0: 아, 아주 참 아주 이기적인
1: 그런 깊은
0: 욕구가.
1: 뜻이 있으셨군요.
0: 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것까지 파헤치셔. 그러면서 허무감을 주게 하시면서 연구소 생활할 때마다도 연구소 프로젝트 끝나잖아요. 그때 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허탈감이야. 성취감이 아니야. 허탈감, 허탈감, 허탈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한 명만이라도 전도해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연구소 제 후배를 전도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예, 카이스트 후배.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출장도 같이 다니고 제가 차를 직접 몰고 예. 주로 고속도로 많이 달렸어요. 왜? 고속도로 달리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도망갈 수가 없어. 예? 예. 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미스터 박, 우리 연구소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 여기. 뭐, MIT 박사, 스탠포드, 칼텍, 버클리, 카이스트, 서울대 할것 없이 얼마나 박사 백화점이야. 예? 근데 그 사람도 얼굴 뜯어봐. 다 돼질 놈들이야.
1: 주요.
0: 예. 내가 돼지는 거에 은혜 받았잖아요. 창세기 11장 32절, 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는 줄, 예, 그때 알았거든요. 창세기 읽으면서. 아버지가 있더라고.
1: 대라.
0: 예, 대라. 어떻게 하시지? 이야, 데라가 205살을 향수하고 하란서 죽었더라.
1: 네.
0: 이게 반복이 되면서 데라가 되졌구나.
1: 아, 주여.
0: 데라가 되져버렸어.
1: 네.
0: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되지는 인생이야. 허탈감에 빠져.

0: 빠진 인생은 다 퇴진 인생이에요. 예. 그걸 알게 되면서 그 친구에게 예. 전도한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몇 달 지나서 미스터 박이 나한테 찾아와서 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연구소 박사들 얼굴 다 뜯어봤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 박사님은 행복해 보입니다.
1: 오.
0: 예. 도대체 그 행복은 어디서 나오나? 예. 알고 싶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요 자식이 요거, 요거, 요거. 예? 어? 어, 요거, 요거, 요거, 어? 아, 익은 고구마지. 인정사정 볼것 없이 복음으로 찔러대야지.
1: 네.
0: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권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제 꿈이
1: 네.
0: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제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야.
1: 네.
0: 우리는요, 꿈의 종류는 두 가지 꿈이 있어요. 내 꿈, 하나님의 꿈.
1: 네.
0: 근데 내꿈다 뭐야? 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CEO가 되겠다, 엔지니어가 되겠다. 이다이 꿈을 가만히 뜯어보면 나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예 개꿈이야 이게. 아
1: 네.
0: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잘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해라. 예?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위치에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Deny yourself. 예. 이게 먼저야. 자기 부인.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예.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십자가 안에. 예. 이게 중요한 거야.
1: 네.
0: 예.
1: 이렇게 미스터 박을
0: 네.
1: 전도하셨는데,
0: 네.
1: 아니, 어떻게 또 중국으로 가셔서.
0: 그러니까 그게 제 중국 선교의 꿈을 태동시킨 거예요.
1: 아, 미스터 박이요?
0: 미스터 박이.
1: 네.
0: 왜냐하면 한 영혼 내가 한 명만이라도 예수님 전도하지. 됐잖아요. 새로운 꿈을 주신 게한명 더예요. One more. 예. 처음엔 at least one person. 그 다음에 one more. 한명 더. 또 one more. 한명 더. 한명 더. 그러다가 새로운 꿈을 주신 게 뭔지 아세요? One more nation. 한 민족 더. 한 민족 더. 아, 그래서 내가 해외로 선교사 가볼까나? 꿈을 갖기 시작한 거야. 기도하고.
1: 근데 가볼까나라고
0: 네.
1: 마음은 많이 먹지만
0: 네네네.
1: 미국에서 중국까지 거리가 얼마며 또
0: 네.
1: 미국에서 이루신 선교사님의
0: 네.
1: 어떤 커리어가 있잖아요.
0: 네.
1: 그걸 다 버리고 가셔서 학교를 설립한다.
0: 네.
1: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0: 쉬운 일이
1: 같은데요.
0: 아니지만
1: 네.
0: 그냥 저는 처음부터 학교를 세우겠다는 그 생각이 없었죠. 한민족 타민족에 찾아가서 한 명만이라도 전도하지. 또 이거였죠. 시작은 모두 다 from the first one. 한 명부터였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다 주변에서 미친 소리 다 들었죠. 미쳤다고. 아버지도 미쳤다. 와이프도 미쳤다. 다 미쳤다. 지도교수도 미쳤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도 미쳤다. 다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참 신기해요. 이게 활활 활화산 같아. 예.
1: 아멘.
0: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야. 예. 어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 이루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거 있잖아요. 그게 끊이지 않는 거야. 예.
1: 맞아요.
0: 그래서 아,
1: 네.
0: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소명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내 뜻으로 시작했잖아요. 한 6개월 가면 끝나버려요. 예.
1: 맞아요.
0: 근데 하나님 주신 거 있잖아요. 소명은 아, 진짜 안 끝나.
1: 네,
0: 아,
1: 아직도 타오르고 계시네요.
0: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
1: 네.
0: 별명이 예, 리틀 파이어예요. 예.
1: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가는 길에 어떤 고난과 유혹과 좌절이 있어도요, 다시 일어서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오르게 합니다.
0: 네.
1: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거든요.
0: 네.
1: 그걸 도와드리는 그런 책이에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 책은 쓰시게 된 거예요?
0: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꿈을 꿀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학생의 법칙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하면 친구 관계에서 굉장히 소외당하는 것을
1: 맞아요.
0: 보면서
1: 네.
0: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용을 다잘 알아. 예. NPC 뭔지 아세요? NPC?
1: 처음 들어봤어요.
0: 처음 들어봤어요?
1: 네.
0: 이거 아이들 다 알아요. 난 플레이어 캐릭터. 게임하다 보면 주인공이 있고 적군이 있고 뭐 적과의 대적에서 드디어 주인공이 승리하는 게 대부분 게임이잖아요.
1: 네.
0: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총격전이 벌어졌다. 적과 주인공과. 그 주변에 서 있는 인물들 있잖아. 주변 인물들. 예. 이런 사람들 NPC라 그래요.
1: 여러분 네. NPC라는 게 있답니다.
0: 전혀 영향력 없는 인물. 네. 이게 NPC의 non-player 캐릭터. 예.

0: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1: 맞아요.
0: 애들 다 알아.
1: 책에 보니까 방구석 NPC에서 예. 인생의 하드 캐리어로 네. 12가지 영적 필살기라고 필살기. 적혀 있더라고요.
0: 네, 필살기는 좀 알죠?
1: 알죠. 필살기는
0: 원래
1: 알죠.
0: 원래 제가 네. 필살기라고 안 쓰고 치트키라고 썼어요.
1: 네.
0: 치트키. 예. 요즘 다 치트키 뭔지 아세요 또?
1: 뭐 네. 아, 느낌적인 느낌은 알 것 같은데.
0: 아, 그렇죠. 필살기야. 네. 뜻이. 근데 치트키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치트키. 예. 이것도 아이들이 다 알아요.
1: 네.
0: 그다음에 억가. 예? 아까 얘기했죠. 예? 억울하게 까이는 상황.
1: 여러분 예. 다음 세대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0: 네.
1: 성교사님 여기 보니까요.
0: 네.
1: 인생 렉을 뚫어버릴 12가지 필살기 해서
0: 네네네.
1: 아브라함 안주하던 마을 밖으로 과감하게 로그아웃.
0: 네.
1: 요셉 인생 억가 상황을 레벨업 기회로 만드는 방법.
0: 네네.
1: 다윗 남의 갑옷 대신 너만의 짱돌로 정면 돌파.
0: 맞아요.
1: 예수님, 우주 최강 마스터가 전수하는 섬김의 반전 매력.
0: 예.
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0: 네네네네. 아우, 진짜 렉이 걸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렉 걸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죠? 사실은 엄마 아빠가 코디를 하잖아. 근데 가생 코디를 안 하고 입시 코디를 해.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학원이고 뭐고 이거 다 엄마가 알아봐. 예? 그게 바로 엄마의 유능함이 다 여기서 자랑거리로 하잖아요.
1: 네.
0: 그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 알아봐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너 이 학원 가라, 저 학원 가라. 스케줄 다 짜줘.
1: 네.
0: 아이는 영혼이 없어. 주변 인물이야. 이런 인물을 NPC라 그래요.
1: 네.
0: NPC. NPC 라이프를 살아.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렉이 걸려. 열심히 그 헬스장에 가면 그 저 러닝머신 뛰잖아요. 열심히 뛰는데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는 삶을 렉이 걸렸다고 그래.
1: 네.
0: 컴퓨터 돌아갈 때 보면 이게 딱 멈춰가지고 그 뺑뺑뺑뺑 도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렉 걸린 인생이야.
1: 네. 네. 렉 걸린 우리들의 자녀들이 렉을 뚫어버릴 12가지 필살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0: 맞습니다.
1: 성교사님 특별히 요셉 부분이 저는 참 궁금한데요.
0: 예, 예. 네.
1: 인생 억과 상황을 레벨업 기회로 만드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0: 예.
1: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억과 상황 많이 당하잖아요.
0: 아,
1: 어떻게
0: 그래요.
1: 하면 레벨업 할 수 있나요?
0: 원래 요셉을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편애하시고
1: 네.
0: 채색 옷만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내게면 뭐 루비통이니 샤넬이니 뭐 등등의 뭐 명품 옷만 명품만 그 완전 걸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1: 네.
0: 예? 막내고 또 그냥 형들은 그냥 농사 짓고 아니면 뭐 양치고 뭐 그러면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동생이. 그러니까 저놈을 저걸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야 되겠다. 구덩이에 빠뜨리는 순간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요셉이 생각이 뭐야. 이걸 가지고 억과 상황이라 그러죠.
1: 그럼요. 네.
0: 정말 억울하게 까였어 형들에게.
1: 맞아요.
0: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채색 옷을 입은 상태에서 구덩이에 빠진 거야. 네? 근데 구덩이 빠진 상황에 보니까 나를 도울 자가 아버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예. 억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구덩이는요, 히든 던전이에요. 히든 던전. 예. 그것도 또 모르죠.
1: 여러분, 히든 던전이 무슨 말일까요?
0: 하나님의 스페셜 계획에 있는 훈련장이야.
1: 아하.
0: 이 아이를, 요셉을 레벨업 시키기 위한 히든 던전. 하나님의 비밀 훈련소. 예, 비밀 양성소야. 예.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야 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재가 되려면요. 히든 던전을 거쳐야 되는 거야.
1: 아멘.
0: 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인생의 여러 억가상에 구덩이만 빠진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고
1: 네.
0: 예, 그다음에 감옥까지 가게 되고
1: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있었고
0: 네네 예.
1: 네.
0: 이거 다 이제 그래서 억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1: 억가도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이 억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는 그 길에 자 어떤 길이 열리는 거야.
1: 네.
0: 결국은 총리가 됐어.
1: 맞아요.
0: 예.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와 먹을 걸 위해서 형제들 만나는 순간 내가 요셉이었다면 이 형놈의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지.
1: 다 주리를 틀라.
0: 주리를 틀고 그냥 매도 그냥 40대 권장을 맞아도
1: 매우 차라.
0: 이거 가지고 분이 안 풀려. 예. 아니 일주일 굶겨라.

0: 뭐 등등. 네,
1: 그래야 네. 정상인데.
0: 맞아요. 네. 근데 요셉은 영적 해석 능력이 있었어요.
1: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0: 해석이 달라.
1: 네.
0: 예? 이게 영적인 레벨업을 하나님이 시키신 결과야.
1: 아멘. 예. 형님, 우리는 보통 네. 총리 된 거에만 집중해서
0: 맞아요. 예.
1: 우리 애도 총리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0: 맞아요.
1: 사실은 그 영적인 해석하는 그게 진짜잖아요.
0: 그럼요.
1: 네.
0: 아니 하나님이 왜 총리 시켰겠어요. 이때를 위함이죠.
1: 아멘.
0: 이때를 위함이죠. 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리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1: 네. 네. 여러분,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전하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예수님을요.
0: 네네.
1: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임 용어로
0: 오, 예, 예, 예.
1: 잘 풀어놓은 그런
0: 맞습니다.
1: 책입니다.
0: 맞습니다.
1: 이 책을 먼저 읽어본 녀석들의 기록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첫 페이지 넘기자마자 마지막까지 순삭했어. 나는 20분 만에 가슴이 뻥 뚫리고 눈빛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어. 스마트폰 대신에 이 책을 포켓에 넣고 다니고 싶어. 이게 이 책을 먼저 읽은 학생들의 고백입니다.
0: 네.
1: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갓생의 법칙, 최하진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방구석 MPC에서 인생의 하드 캐리어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책 한번 선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쓰신 책, 갓생 코디의 법칙. 목사님,
0: 네.
1: 이 책도요.
0: 네.
1: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추천서를 썼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예. 이영표 선수가 지금 이제 월드컵 때문에 출장 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전에 이 책을 읽고 너무너무 책이 좋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스스로 그 이제 그 추천서를 써 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추천서 써 주셨는데 축구 선수잖아요.
1: 네.
0: 부모님의 각도가 자녀를 향해서 1도만 틀려도
1: 맞아.
0: 예. 아,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1: 제가 이영표 선수가 쓴 그 추천서 한 번만 읽어 드릴게요.
0: 예.
1: 축구 경기장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아주 미세한 각도의 차이입니다. 발등에 닿는 공의 각도가 단 1도만 어긋나도 공은 골대를 벗어납니다. 우리의 인생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려는 노력보다 아이들의 미래와 환경을 소위 각 잡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이분이 이 책, 그 책의 내용을
1: 네.
0: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지
1: 네.
0: 그게 이 책의 주제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야, 정말 역시 훌륭한 축구 선수는 다른가 봅니다.
1: 그리고 또 한 분이 추천사를 쓰셨는데요.
0: 네.
1: 김앤장 변호사이신 조용훈 변호사님이신가요?
0: 네, 네,
1: 네. 네, 이분이 네. 쓰신 내용도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요셉처럼 고난을 해석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무릎 꿇으며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진정한 리더로 키우는 비결이 담겨 있다라고 추천해 주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정말 비결이 네. 담겨 있나요, 선교사님?
0: 아, 뭐 두 말하면 뭐 잔소리죠.
1: 네.
0: 네.
1: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으신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오늘 이 갓생 코디의 법칙 이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원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 주시는 30분께 이 책 두 권을 세트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선교사님 우리 네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0: 아, 예.
1: 이제 총 시간이 1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0: 아, 그러세요?
1: 네. 네.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예, 예,
1: 네.
0: 예, 예, 예.
1: 원래는 찬양도 한 곡 듣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말씀이라도 더
0: 아, 그래요?
1: 귀한 선교사님 오셨기 때문에 선교사님
0: 네.
1: 말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0: 네, 네, 네. 네.
1: 선교사님 5155님께서
0: 네.
1: 문자 주셨네요.
0: 네. 예, 고등부 2, 3학년 여학생 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의 열정도 배우고 싶습니다. 나만을 위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고등부 2, 3학년 야, 전체 학생들에게 책을 주고 싶을 정도예요.
1: 네.
0: 네네네.
1: 5155님의 그 마음도 선교사님의
0: 네.
1: 열정이랑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5247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선교사님.
0: 네네네. 제가 손주와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진짜 도움이 필요하겠군요. 네. 진짜.
1: 그러면서 네네. 선교사님 말씀 감동이라고.
0: 야, 네. 그러네요.
1: 우리 5155님, 5247님 성함 주소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책 당첨이십니다.
0: 네.
1: 1778님도
0: 하나님의
1: 왔어요?
0: 꿈을 꿀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책 받아보고 읽히고 싶네요. 줄 서봅니다.
1: 네.
0: 줄 잘 쓰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0: 글쎄 말입니다. 하나님의 줄 확실하게 타셨네.
1: 1778님 당첨입니다. 성함 네. 주소 보내주시고요. 네, 네. 선교사님의 고백에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0: 아우, 할렐루야. 네. 아멘.
1: 우리 6402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0: 어, 예. 아, 6402님은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아들 6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진로 고민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며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이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부모로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부모님들이 세상 속에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크리스찬으로 잘 키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이거 이분은 아주 그냥 당첨이에요. 예.
1: 와, 네. 6402님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당첨되셨습니다. 네. 네네. 6402님은 이 네. 고백으로 책 한 권 쓰셔도 되겠는데요.
0: 아, 글쎄 말입니다. 와. 자녀들 잘 키우셔가지고 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1: 정말.
0: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은 어떤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1: 선교사님 저는 네. 자녀가 3명이거든요.
0: 어, 그러세요?
1: 네.
0: 네.
1: 3명 다 지금 대학생이긴 한데.
0: 어, 예. 아니, 대학생이에요?
1: 네.
0: 아니, 처녀인 줄 알았어요.
1: 할렐루야.
0: 야.
1: 네. 네, 선교사님 저는 네. 성경을 읽으면서 네. 죄 중에 죄를 짓는 이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네. 몰렉이라는 우상한테
0: 네, 네, 네.
1: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어, 어. 인신 공양하는
0: 어, 예, 예.
1: 예, 그 네. 죄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0: 어, 그렇... 네, 네, 네.
1: 그러면서 아유 네. 내가 그래도 착한 편인데 나 이런 죄는 안 짓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네.
1: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는 게 이 세상이 말하는 수학 구경수
0: 네네.
1: 이 세상이 말하는 대학 입시 합격이라는 몰래 앞에
0: 네.
1: 내 자녀를
0: 그렇지.
1: 바치고 있구나 네네. 나도 이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1: 우리 네. 방송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세상 속에 빼앗기지 말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크리스찬으로 6402님의 고백처럼 키워내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선교사님 1035님도 네. 문자 주셨네요.
0: 예, 1035님 반갑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이리저리 한 번씩 데리고도 다니는데 언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려면 책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선생님들 께도 한 번씩 돌려서 읽으려고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멋진 네. 선생님이시네요.
0: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네. 이 책 필요합니다.
1: 아니 저는 저희 아이들이 쓰는 말도 대부분 못 알아듣겠어요.
0: 그렇죠.
1: 또 제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면 네, 네. 또 말도 안 해줘요. 엄마 알면 놀랜다고.
0: 어, 네. 그렇지. 보스몹 뭔지 아세요? 보스몹?
1: 몰라요.
0: 어, 보스몹을 통과해야지만이 이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1: 아, 네. 네.
0: 마지막 이렇게 보면 어, 깔딱고개 등산으로 치면.
1: 네. 네.
0: 그걸 넘어야지 정상에 가잖아.
1: 보스몹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 저는 네. 아이가 게임을 할 때요. 너 몇 분간만 해.
0: 네.
1: 그 시간 되면 딱 끝내 이랬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네. 엄마 네.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0: 그럼 맞아요. 예.
1: 게임 중간에 나오면 그건 매너가 아니라고.
0: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룹으로 하는 거지.
1: 네.
0: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래서 한 게임이 끝나고 그만두라고 해야지.
0: 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1: 시간으로 하면 안 된다고
0: 맞습니다.
1: 그러더라고요.
0: 예, 예,
1: 네.
0: 예. 맞습니다.
1: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기를 그 게임에 끼워 주는 것도
0: 어, 그럼요.
1: 마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같이 치자고 해주는 것처럼
0: 어.
1: 되게 우정이라고.
0: 어, 예, 예, 예, 예.
1: 엄마 왜 그걸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0: 모르지. 모를 수밖에 없죠.
1: 예, 제가
0: 안 해봤으니까.
1: 게임이 하고 싶어서 별소리를 네. 다 한다라고 생각을
0: 네.
1: 했는데
0: 아.
1: 요즘 아이들을 제가 너무 모른다
0: 아,
1: 이런
0: 맞아요.
1: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요즘 게임은 네.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룹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1: 네. 네. 또 귀한 분들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0: 네,
1: 네. 1134님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0: 네, 1134님 반갑습니다. 사춘기의 고개를 넘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갱년기 엄마입니다. 아우 뭐 어려움이 두 개가 겹으로 겹쳐 있네요.
1: 네.
0: 귀하고 예쁜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싶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1: 맞아요.
0: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1: 어,
0: 저 꼭 읽고 싶어요.
1: 1134님 간절한 마음이시네요. 당첨. 네. 성함 주소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렇죠. 네네.
1: 네. 아.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0: 글쎄 말입니다.
1: 제가 방송 후에 당첨되셨다고 일일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꼭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 벌써
0: 벌써 시간이 다 됐었네요.
1: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0: 네.
1: 선교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0: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이렇게

0: 이렇게 참 방송이 재밌고 즐거운지 몰랐습니다.
1: 네.
0: 청취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하니까 아우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 극동방송이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1: 네.
0: 여러분 모두 다 혹시 지금 전파 선교사 아니신 분 계시다면 전파 선교사 꼭 가입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더 두 눈앞에 보입니다.
1: 네. 네. 특별히 저는 자녀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네. 심으시라고
0: 맞습니다.
1: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0: 제가 손주 이름 제가 손주 둘이 있어요.
1: 어머.
0: 손주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했잖아요.
1: 네. 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 오늘 이 책도 받으시고요. 또 자녀의 이름으로 손자 손녀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로 한번 자녀를 심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선택하신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들려드릴 텐데 선교사님 이 네.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0: 네네.
1: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 부닥칠 때가 많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고 자녀를 교육할 때도 정말 그 내가 아이의 소유주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 신분의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놀라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한 분 한 분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파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오늘 만방국제학교 중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최하진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해드란 가족 여러분,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여수성광교회 황미경 권사님이 낭독합니다.
1: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너희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0: 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려면 첫째,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헌신해야 합니다. 31절에 길르앗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라고 해요. 80세의 길르앗사람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어요. 그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마하나임에 머물 때 다윗 편에서 그를 공격했지요. 그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배웅하고자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왔고 다윗이 회복된 지금도 그를 지지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의 헌신은 한결같아요. 그럼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뭐라고 제안하나요? 3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해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을 당시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을 도왔다가 자신 또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헌신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낮아진 시절에 자신을 도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최고의 보상을 제안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내가 어떤 지분과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공기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누군가에게나 공동체에 베풀어온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도 신실하게 헌신한 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바라지는 않나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려면 둘째, 나의 죄인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 왕의 제안에 바르실레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34절에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라고 해요.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기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악을 분간하기 어려우며 음식의 맛도 모르고 노랫소리도 알아듣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변명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노년의 자신에게 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나이가 들어 미각도 둔해지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궁중에 들어가 보았자 왕에게 누만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성숙의 기준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곧 성숙한 자의 지혜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경험은 공감이며 그 공감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현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욕망의 멈춤이 가능해집니다. 바르실레가 그랬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정직하게 인식했기에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르실레는 37

3절에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라고 해요. 화려한 왕궁의 삶보다 자신이 살아온 자리,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왕인 다윗에게도 자신에게도 더 합당한 길임을 알았어요. 이처럼 자기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겉은 늙어갈지라도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성공이나 노년의 안락함에 연연하기보다 나의 죄인됨을 보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인생을 거룩하게 마무리해가는 것이 곧 성화의 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세상 성공이나 보상,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고 내 분수와 한계를 잘 지키고 있나요? 비교당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들을 바라신 부모님은 또 딸이라며 실망하셨고 교회에서는 늘 언니와 비교당했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신다고 오해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생 때 언니 때문에 예배에 늦었는데 전도사님은 제 팔을 꼬집으며 너 때문에 늦었지?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 후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다가 성인이 되어 친구의 전도로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33절과 34절에서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자는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요. 저 같으면 드디어 왕이 내 가치를 알아준다며 저를 무시하던 이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저를 아시는 하나님은 제가 결혼 후 나님의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저를 낮추셨어요. 얼마 전 4살 된 막내 아들의 엄마도 누구 엄마처럼 키 컸으면 좋겠다. 나도 키 크고 싶어 라는 말에 열등감과 상처가 올라왔어요. 또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둘째 아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하는 형편에 눈물이 났지요.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제 주제를 알고 자족하는 것이 새 자녀를 위한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바르실레 대신 그의 아들 기맘을 잘 보살펴 주겠다고 한 38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나는 저와 자녀들이 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자기 곳으로 돌아간 바르실레처럼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새 아들에게 영양가 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아이들 숙제를 성의껏 도와주겠습니다. 입니다. 37절에서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초청을 거절하면서도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해요. 자신은 가지 않겠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누릴 세상 영예는 거절했지만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다윗 왕의 통치가 있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38절에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고 해요. 부모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욕심을 버리며 겸손히 물러나는 뒷모습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바르실레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었던 헌신의 복이 고스란히 그의 아들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고해요. 다윗과 바르실레는 신뢰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화평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랬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이별과 축복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보다 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아름답게 작별해야 할 때가 옵니다. 내 자리, 내 역할에서 물러서야 할 때가 와요.

0: 그 순간에 바르실레처럼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하여 아름답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인생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바르실레의 삶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섬길 때가 많고, 내가 행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생색과 보상 심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르실레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한결같이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길 원해요. 이 땅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나의 분수와 주제를 알아 주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물러설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힘과 쾌락을 좇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에는 5번의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집과 남자청소년 단기쉼터, 여자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초록어린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순천 하늘샘 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삶의 실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깨달음의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이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풀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 노고스가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마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되어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맥추 감사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기분적으로는 감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있으니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첫것, 그러니까 맥주감사,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한 해를 농사짓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새로운 하반기,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7월부터 이루어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다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성도는 그 특징이 감사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자의 특징은 상황 보고 기분 보고 감정 따라 뭐 기분 안 좋은데 불쾌한데 원찮는데 이런 감정에 휩쓸려서 감사는 없고 사라지고 이러면 여러분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뜻을 이루고 성숙한 성도가 지향하는 그런 모습인 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의 은혜의 능력 펼쳐가는 하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로 시작하고요. 감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감사로 매듭짓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출생이 있고 인생의 여정 과정이 있지만 끝날 날이 있어요. 끝날 날, 끝나는 내. 여러분 감사 생활이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로 종기케 하긴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시편 105편 말씀을 이어가는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의 내용은 핵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구원 역사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시고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 사건 그 갈림길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광야 생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길갈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이제 수확을 거두면서 길갈 유월절 기념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로 다짐합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예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 한마디로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새로운 터전에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풀어가라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함을 받고 예수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임을 확증하는 감사의 능력이 솟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이 말씀을 내마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계속해서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승리하는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상반기는 정리되고 이제 새롭게 되는 후반기 하나님 이 감사의 힘을 넣고 감사의 능력을 유지하며 감사의 말로 그리고 감사의 결과물을 보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 아르면서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진 먼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강해져가는 우리의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의 실체는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는 그래요. 이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감사 찬송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110편, 105편 후반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 약속

축복하시고 애굽에서 잠깐, 물론 잠깐이 아니죠. 430년 동안 있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되면서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애굽 탈출하는데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에게 막 명령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열 가지 재앙을 던지면서 그들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유월절 사건 열 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 앞에 손 들고 항복하는 바로의 그 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홍해 사건이죠. 꽉 막혔어요. 갈 수도 없어요. 뒤에 있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했던 그 영광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출발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찬양하고 증거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통과하게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정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들이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때뿐인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막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상황을 좀 바꿔보니까 그래도 감사한가? 그건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는 방법인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 수르광야가 있어요. 거기는 물이 있기는 있는데 못 먹는 물, 쓴물.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홍해 사건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막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표방하고 그러다가 이에 수르광야에서 기대에 어긋났다고 아니 기대한 물을 이런 물을 우리에게 주냐고 이러면서 막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일들 거기서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나? 신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했나? 감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막 아주 통과를 바르게 할 건데 감사보다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영광의 역사 홍해를 가르신 그 영광의 역사 그래서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그건 망각해버리고 상황이 또 양식 떨어졌네 이 문제네 그럼 감사는 사라지고 다시 불평 원망으로 이런 과정을 아주 수없이 광야에서 테스트하고 아직도 원망 불평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과정에서 너희들은 지금 들어왔다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는 오지 못했지만 감사하고 나왔던 너희들은 지금 이곳에 있다 그래서 굴러가라 과거의 수치는 굴러갈 지어다 길갈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이 사건을 우리 시편 105편에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 오늘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굴러가게 해야 돼요. 허물과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감사로 확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게 할 것이다.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게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곧 감사 유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대에 어긋날 수 있어요. 때로는 상황이, 환경이, 감정이, 기분이 속상할 때도 있고요.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 조건, 환경, 여건들 그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감사가 아닌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은 잘라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감사로 표현하며 나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여러 방향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미소 짓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방향성이 확실해야 돼요.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데 속도 붙이지 마시고요. 방향성이 먼저 확실해야 돼요.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어둠에 속지 말고요. 어둠은 자꾸 혼미하게 하고요. 자기 기분대로 살게 하고 감정을 겉들여서 그래서 막 굉장히 어긋나게 하고 그래서 막 좌충우돌로 지금 기분 감정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가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성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증거하고 확신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말씀과 기도로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찬송하는 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체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준비하여 함께 합력하여 일들이 이루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단은 중요한 것은 감사로 시작하고 이 감사는 처음 것 드리는 거예요. 수확의 처음 것.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 확실하게 풍성해지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방향성을 확실히 정할 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준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신앙의 이 수준이 달라졌던 걸 알죠? 차원이 달라졌던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환경 보고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좀 나서서 하시지. 악인이 이렇게 득사야노도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그리고 믿는 자가 박해 당하고 억울하게 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 보니까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권을 그리고 막 어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예 작정하는 하박국 이 선지자의 신앙의 이런 마음의 자세처럼 우리도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앞에는 그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뭐 감람나무에 소출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위안간에 뭐 소와 양이 다 없고 기대가 하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자가

감사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말씀만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말씀의 권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이 그래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게 이게 어둠이 조금 돌리면 약간만 건드려도 자기 생각 비틀어져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많이 속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 감정과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곳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증거의 확실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순종하는 자의 마음, 우선순위를 정한 자의 마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하십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강을 깨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드는 지혜로운 자가, 확실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면 계속 평강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상실되면 그때부터 이제부터 그게 흔들려요. 평강은 희미해지고 불안, 걱정 막 이런 것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막 기분 상하고 기분 나쁜 마음 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막히고 묶이고 되는 일이 없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해요. 감사하면 풀어집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는 그래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솟아나게 될 거예요. 넘치게 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은 제가 어떤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에 3년 전부터 그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이 있어요.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대로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아니 내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감사. 아, 감사해야겠구나. 감사하니까 너무 불안했던 거, 때로는 기분이 어찮던 거, 때로는 속상할 땐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면서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아예 정했어요. 매일 감사해야겠구나. 매일. 그래서 처음에는 몇십 번 하다가 이거 매일 하면 되는데 목표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수백 번 목표를 세우다가 1000번 목표, 2000번, 3000번, 4000번, 5000번. 지금 올해는 5000번 목표를 매일같이, 아무리 못해도 5000번. 매일 지금까지 해왔어요. 6월 말로 저는 한번 언뜻 생각해 보니까 한 100만 번은 했을 거다. 근데 막 말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께 금방금방 감사합니다. 막 딴 생각 나고 산만하고 기분 나쁜 생각이 나올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순간순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막 손가락을 씌면서 하다가 이제 막 누르면서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들.

0: 많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 생활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껏 드리듯이 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가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풀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마음 여러분 이거 절대 유지시키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감사의 표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나 일에나 마음속에 하시든지 목표를 세우시든지 매일매일 감사로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 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 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디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름과 삶이 다를 때 우리는 깊은 불협화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빛나는 아이디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있고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이디가 진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루의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7월 8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여수 수정록교회 김종민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소리엘의 나의 가는 길 들으시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 북동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수 수정록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1: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목사님은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여름 행사 때문에.
1: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가 돌아봐야 되고.
0: 네.
1: 예, 그렇습니다.
0: 그래요. 우리 항상 바쁘게 사는 것이 좋긴 한데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너무 바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좀 조그마한 교회들은 또 많이 그렇지 않겠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힘드시죠?
1: 이제 육체적으로 조금 뭐 힘도 좀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상당히 또 즐거운 일이죠. 아, 행복한 네. 일이고 주께서 맡기신 일인데다가 또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까 또 보람도 있고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0: 아, 예. 네. 아,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참을 좋죠. 오늘은 어떤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지요?
1: 예, 앞에서 우리 사모님께서 멘트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이디를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0: 아멘.
1: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왕이 하는 일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왕이 하는 일을 사람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왕처럼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세상에 이끌리는 존재도 아니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0: 네.
1: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야 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이게 또 우리의 아이디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0: 네.
1: 그런 만큼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이름, 이 정체성, 이 아이디를 가지고
0: 네.
1: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디가 없으면 SNS상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귀한 날입니다. 목사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살리는 자로 세상 속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소망의 기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도 주관하고 행하는 또 방송에도 방송국에도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창조주의 그 권능의 손을 펴주시옵시며 인생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여수 수정록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십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계신 곳에서

0: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연들이 지금 문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한 기간별 찬양잔치도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참여하는 모든 기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주셨네요.
1: 예, 네. 뭐 그야말로 교회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네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것은 계절 학기거든요. 특별히 이 기간 중에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청년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즐겁게 준비하고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계절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며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안전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부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제도 기관별 찬양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진정한 찬양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두가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 되어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 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각 기간 수련회 모든 교회들이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사연을 소개합니다. 6066번님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최희준의 방광암 1기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항암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소서. 아, 네. 방광암이군요. 네.
1: 예, 또 동생이 그러니까요. 마음이
0: 네.
1: 많이 또 안타깝고 아프시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또 잘 치료받고 치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동생 위하여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희준 씨 기억해 주시옵소서. 방광암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완전히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방광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생활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도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여 그리함으로 이번 아픈 시간들이 오히려 본인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고 크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 네. 다음 사연은 8416번님입니다. 장태호 아들 신경수술을 받았는데 손목, 손바닥에 힘을 받았습니다.

0: 뜰 수 없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예. 네. 아들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태호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경 손바닥 수술 손바닥 이제 신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손바닥에 손목과 손바닥에 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경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근육도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절도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함으로 다시금 힘을 회복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에 모든 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사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되게 하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 네. 이번에도 아드님을 위한 기도 사연 올려주셨네요. 9337번님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우울증과 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제발 성장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가지 병이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달 29일에 병원에 가는데 제발 좋은 결과 좋은 소식 있게 하소서. 첫째 아들도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마음의 상처도 다 낫고 앞길이 열리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아드님을 위해서
1: 예,
0: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1: 예, 네. 또 마음이 참 많이 또 안타까우시겠어요.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두 아들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둘째 아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그 마음이 다시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우울한 마음 우울한 생각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0: 아멘.
1: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제 질병의 영들 악한 영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게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장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29일에 병원 갑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첫째 아들도 하나님이여 또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수련회 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마음에 있는 상처도 다 아물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다 나아지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사연을 소개합니다. 9375번님입니다. 금연하게 도와주세요.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11조도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1: 예, 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올렸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0: 네.
1: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사랑하고 진정 믿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금년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이제도 담배 냄새가 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맞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완전히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해로운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0: 떠서
1: 아멘.
0: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님께서 또 구별하신 이날에 복주신 이날에 함께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온전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

0: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본인도 많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홍지승이 부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수정록교회 김동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7311번님 긴급으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44세 이희건 저희 사촌 오빠가 아내와 6학년 딸 하나가 있는 가장인데 췌장암 말기로 치료받다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해서 제가 성경도 선물해 줬는데 예수님 만나 주셔서 그의 영혼과 육신도 살려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아, 네, 목사님. 아, 이제 췌장암 말기인데요. 하나님을, 예.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시길.
1: 예, 네, 그렇네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참 젊으신 분이고, 또 6학년 딸이, 어린 딸이 또 하나 있고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만나주셔가지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인, 아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치유하심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사촌 오빠 이희근 씨를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젊은 분입니다. 하나님, 췌장암 말기로 치료받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방법이 없다고 포기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많이 또 무거울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또 절망적인 마음도 생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참신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고, 아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그 영이 진정한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으슬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져주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암세포가 완전히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췌장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몸이 힘을 얻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9718번님입니다. 예체능 준비하는 재수생입니다. 따야 할 자격증, 수많은 넘어야 할 벽들이 눈앞에 많이 놓여 있는데 겁도 나고 지침과 불안이 자꾸 괴롭게 해요. 지금도 여기까지 감사히 왔지만 앞으로 남은 여정도 더욱 열심히 달릴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학생이 이렇게 기도, 중보기도를 요청했네요, 목사님.
1: 네. 또 기도 제목 쭉 적은 거 보니까요.
0: 네.
1: 아, 상당히 믿음이 좋은 또 우리 학생인 것, 네. 같아요. 청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또 예체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들입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분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감각도 탁월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자격증도 따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억력도 새롭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 넘어야 될 많은 벽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모든 불안들

0: 모든 두려움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의 모든 여정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익명으로 주셨습니다. 친한 언니 남편 되시는 분이 최근에 기억력이 가물해서 머리 검사하였는데 알츠하이머라는 결과가 나왔다네요.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아직은 젊으신데 너무 빨리 왔네요. 주님 내 기능이 살아나게 하소서. 네, 이렇게 네, 안타깝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지난 언니의 남편 되시는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또 불안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함으로 남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뇌를 만져주시면 기능도 회복될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건강한 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도 해야 되죠. 작년부터 새로운 치료제가 나온 거 아시죠? 병원에 알아보시면 좋은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5088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보의 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기나긴 실직 기간으로 삶이 막막하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중보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0: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에 힘을 의지하며 또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남편이 또 실직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또 삶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장도 허락하시고 기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든든한 직장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인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또 가장으로서 가정에도 경제적인 부분도 잘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남편 그런 가족들을 다 되게 하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 사연은 2952번님입니다. 중1학년 손녀가 교실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하며 일주일째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네.
0: 예,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손녀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중1 손녀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

0: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어린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임을 기억하며 아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학교 생활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담대함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힘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생활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 학교에 다니며 믿음이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중 1학년인데요. 정말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수정록교회 김종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7450-4562-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교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성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 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9975, 3165-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노회 학생 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국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골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세상을 구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들여 교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를 따랐습니다. 하늘 영광보다 땅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0: 사랑하는 교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파와 지역과 이념을 초월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구합니다. 목회자 중심, 교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구합니다. 교회가 선악을 판단하는 중심에 서지 않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구합니다. 교회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씀과 진리로 뿌리를 내린 교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는 교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 나도 십자가 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가르쳐 주시고 더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2026년 7월 8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에 약 9개월 동안 구금됐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 진 목사가 석방되자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가족들이 환영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가족회 최진영 공동대표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과 연대가 이뤄낸 결실이자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회 대표단은 미국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인권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압박을 이어간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 억류 선교사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외교적 만남의 최우선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정삼 공동대표 역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자유를 빼앗긴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등 북한 억류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미국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한미 양국의 목회 현장을 직접 나누는 상호 파송 교류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문서로만 맺는 협정을 넘어 세계 교회와 깊이 동역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6주 동안 목회자를 서로 파송하며 사역 현장을 나누는 코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양국 목회자 7명이 참여했으며 한국 측 목회자들은 미국 교회를, 미국 측 목회자들은 국내 사역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동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과 방문단은 지난달 미국 현지 연회에 직접 참석해 말씀을 전하고 양국 교회의 선교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김성복 감독은 이번 프로그램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온 선교 협력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목회자들에게 세계 교회를 배울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연회 대표단은 형식적인 문서와 구호에 머물던 기존의 소극적인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과 목회 현장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소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지구촌의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교류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할지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경기도 과천의 교계와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신천지 측의 건물 용도 변경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어제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역 정치권,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도심 중심 상권의 대규모 인파 집중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과 다음 세대 교육 환경 훼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법원에 항소심 선고 전까지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

0: 시위와 추가 서명 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원 보그마를 위해 방학까지 반납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교수들의 자발적인 영성훈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등 백석학원 산하 목회자들과 일반학과 교수 100여 명은 지난 3일부터 충남 천안백석연수원에 모여 6박 7일 동안의 집중 영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메마른 지식 위주의 강단에서 벗어나 교수들이 스스로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영성운동은 실제적인 복음의 결실로 이어져 백석대에서는 지난해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전도해 올 1학기에 24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동민 백석대 신학부 총장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지식 이전의 영성으로 교계의 분열을 극복하고 상호 배려와 융합을 이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상임회장회의를 열고 공동대표회장 홍사진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관개정위원회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한교총은 조직 내부 정비와 더불어 한중 기독교 교류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동안 막혀있던 대중국 공식 선교 관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와도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교단 연합 대표단은 다음 달 16일 명성교회에서 광복 8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등 주요 연합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7도, 순천 29도, 광양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 언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뭐 현재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지만 저는 처음으로 태어났던 때,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났던 때, 결혼할 때,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에 입사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로서 아이를 이 세상에 낳았을 때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라 여겨집니다. 아름다운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이 어머니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이 영화에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퀸이라는 인물인데요. 급속히 늙어가는 병과는 달리 노인 얼굴로 태어나서 아기 얼굴이 되어 죽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벤자민. 그 버려진 고아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으로 알고 받아들여 평생을 키우는 흑인 여성이 퀸입니다. 그 퀸이가 벤자민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교회로 데려갔을 때 그때까지 휠체어만 타던 노인아이가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도 생깁니다. 평생을 양로원에서 섬기며 벤자민이 청년이 되어 넓은 세상으로 나간 낙타 무릎이 되도록 중보 기도한 어머니 퀸이.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벤자민은 전쟁 가운데도 살아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도 얻습니다. 생로병사는 늘 우리 곁에 있는데요. 전적으로 수용하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늘 기도해주는 이 땅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벤자민도 있고 우리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귀하죠? 어머니 사랑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이런 식으로 간구합니다. 시편 31편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말하며, 시편 7편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유사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아뢰었습니다. 이런 간구들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고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배경들은 모두 유사해 보이지만 기록된 시간과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든 그에게 변함없었던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이가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어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그 극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역시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를 돌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0: 들어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넘나드는 여러 경로 가운데 화물이 오갔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양강도 인근의 13군데에서 밀수 활동이 감지됐다고 하죠. 앞서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북중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는 만큼 감시망을 피할 요량으로 비공식적인 경로로 몰래 오간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촘촘한 감시 속에 그 눈을 피해 물자를 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말이죠. 뇌물과 거짓이 난무할 수 있는 억압과 폐쇄된 환경 속에서 우리 북녘땅 가운데 참 진리와 자유가 선포되고 그 주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오늘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1069번.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지역까지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고혈의 능력이 북한 땅에도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첫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사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퇴근하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입니다. 요즘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북한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누리면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음에 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가봐야겠습니다. 맞아요. 8041님. 요즘 여러 소식을 듣다 보면 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때죠. 그 가운데 오늘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그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출석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출석 선물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8041님께 오늘의 그 첫 선물 함께 할게요. 이 시간에라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지 않아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8958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운전 중에 우리 안전운전 하시면서 귀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안성에서 배달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북한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음에, 또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신 우리 성남에서 참석하신 0543님 감사합니다. 0680님도 저희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인천에서 방송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망은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부모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른 그 은혜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와, 이미 작은 그 통일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이런 소망을 품는 게 이미 그 공동체에 있더라도 갖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오늘 또 기도까지 그런 마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 0680님 보내드릴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0084님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 하며 또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익산에서 오신 5879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썸머 스페셜 이번 주부터 북한 상식,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그 땅에 대해서 한 뼘 한 뼘 또 특별하게 알아가 보는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썸머 스페셜을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의 상식으로 이렇게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이천에서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 2772님, 또 하얼빈에서 와주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신 분, 그리고 전주에서도 와주셨는데 의정부에서도 오셨고요. 아, 오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이 지역과 관련된 퀴즈인데 아직 여기에서는 이 정답인 이 지역에서는 출석 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계시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상식 퀴즈에서도 처음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식,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 제가 요거를 그래도 많이 맞추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관식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준비한 보기를 같이 내어드리면서 요 정답에서 출석 인사를 같이 보내주시면 그래도 한 최소 그 첫 다섯 분께는 이곳에서 보내주신 다섯 분께는 저희가 선물 같이 꼭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 1번 울산, 2번 제주, 3번 광주. 평소에 여기서 그래도 많이들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여기입니다. 날씨도 자주 전해주셨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가신 건가요? 울산, 제주, 광주 가운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가장 조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곳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거의 다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그 두편 상식 퀴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서 가장 적게 계실지. 이곳으로 우리 여름 맞아서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울산일지, 제주일지, 광주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 신청 찬송으로 문자 보내주셨던 찬양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양할게요.

그 가운데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보내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제주도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지 아직 못 찾았어요. 1번이 울산, 2번이 제주, 3번이 광주.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5171님,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대전은 제가 보니까 500여 명이 계신 거 보니까 뒤에서 다섯 번째, 우리 앞에서 12번째, 그래도 500여 명이 계시대요. 그리고 0906님도 도전을 해주시면서 극동방송으로 태교 삼아서 보혈 찬양을 듣고 있는데 아이가 오늘 첫 찬양에 크게 태동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북한 땅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와 함께 우리 보혈 찬양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답까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까지만 정답을 받아봤어요. 정답은 이 세 가지 무기 울산, 제주, 광주 중에서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제일 조금 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울산. 그러니까 제주가 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 울산이 4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요. 광주는 그래도 10위예요. 10위. 500여 명이 살고 계시다고 해요. 저희 첫날 나눴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지금 3만 명 안팎의 인원 가운데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3만 명 안팎의 인원 중에서 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참 적은 인원이죠. 그 가운데 또 선물 당첨자를 몇 분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퇴근 중에 보내봅니다. 정답이길 바라면서 제주! 라고 해주신 우리 새싹회원 6642님 같이 선물 보내드리고요. 노원에서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이 방송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통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듣고 있습니다. 2번 제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싹회원이신데 그동안 참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싹회원만 선물을 받으시란 법은 없잖아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제주도가 아닐까요? 하시면서 9318님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랑도 한 번씩 나누면서 그 마음을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제주도만 보내주셨던 1541님 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직도 제가 제주에서 보냅니다 라고 보내신 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주에서 보내실 때 제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제주인 줄 알거든요. 제주에서 보냅니다 라고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혹시나 제가 놓친 우리 제주분이 계시다면은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고요. 오늘 지금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상식은 오늘은 그 두 뼘씩 좁혀가는 또 시간 드리니까요. 두 번째 상식까지 바로 함께 할게요.

월요일과 수요일 우리 지금 이곳에서 어디에 살고 계실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가장 먼저 이제 뭐 자기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살아요? 라고 묻잖아요. 그 가운데 어디서 왔나요? 고향 이야기.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이 또 북녘의 곳곳이겠죠. 함경도, 양강도, 평안도, 황해도, 평양, 남포, 기타 등등. 그 가운데 유독 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건데요. 가장 많은, 가장 많이 오신 그 고향이 어디일까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그 고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오셨거든요. 이것도 보기까지 내어드려야겠죠.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평안남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함경북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평양에서 많이 오셨을까요? 양강도인 것 같아요. 8845님 보내주셨는데 양강도가 2위입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꼴로 양강도에서 오셨고요. 신의주로 찍어봅니다. 우리 주관식으로 냈어도 많이들 맞춰주셨을 것 같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문제를 내봤어요.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양.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 고향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철원입니다. 최북단에서 최남단으로 와서 제주에서 보내주셨네요. 두 번째 상식을 도전해주셨어요. 1번 평안남도인 것 같아요. 평안남도를 도전해주셨고요. 한 분은 평양이라고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도전,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나왔을지를 볼 수가 있어서 힌트가 되지만 헷갈릴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이 간증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특히나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신 분들 이 지역이 유독 많긴 했습니다.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점심부터 은혜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오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0906님 반갑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 가족과 함께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와, 8224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탈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몇 분 더 계세요. 3199님, 정답! 여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쪽의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저 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 북한에서 이렇게 건너온 그 탈북 뉴스를 보시면 위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이렇게 오신 분들의 뉴스는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요 아래쪽 북강원도나 저 황해도 쪽으로 오신 분들은 뉴스가 가끔 보시죠. 이게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살고 계셨던 대부분의 고향,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극동방송 통해서 들으신 간증이나 아니면 뭐 접하신 콘텐츠 가운데 여기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평양이라고 답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함경북도도 많으시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준비한 선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정답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에서 제주엔팜 제주엔팜 제주 청사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 가운데 선정 통해서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마지막으로 그 도전을 받아보면서 기다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어딜까요?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샵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탈북 아이들 합창을 가르치면서 함경도 출신의 아이들과도 함께했던 생각이 납니다. 북한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셨던 5770님. 정답 함경북도인가요 하셨는데 정답이 함경북도가 맞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군가를 만나면 물어보는 게 어디서 오셨어요? 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서로 마주하고 나의 고향을 이야기하고 고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면 좋을 오늘의 상식, 정답은 함경북도. 함경북도에서 오신 분이 10분 중 거의 6분이 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강도가 다섯 분 중 한 분, 함경남도가 열 분 가운데 한 분, 10% 정도 되고요. 아까 부모님의 개성이, 부모님의 고향이 개성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데, 개성의 고향인 분들이 0.1%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참 좋아요 하시면서 2234님 정답이랑 같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도전해주셨던 이렇게 북쪽이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신 것처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밀수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북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에서의 또 북한에 있는 북에 있는 주민분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기가 쉽고 외부 문화를 접하기가 쉬워서 탈북을 결심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퀴즈 풀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새벽 3시경에 일어나 극동방송에서 자주 간증을 들었는데 여기가 많았어요 하시면서 2739님 와, 이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답을 보내주신 우리 8105님은 내일 다시 도전해주세요. 북한 땅에 자유의 복음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7750님 아멘. 이렇게 상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기도의 한 줄들 가운데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우리 당첨자분들은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오늘의 상식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함경 북도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 박람회

0: 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성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 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 누구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능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8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높은 습도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죠. 이런 날씨에는 작은 일도 평소보단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비가 내리고 습한 날이 지나야 더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답답하고 무거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날씨는 습할지라도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시원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준비를 했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처럼 소망이 넘치는 하루, 2시였습니까?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 더 라이트 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 함께 듣고 오셨고요. 싱스 퍼레이션의 음성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그리고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까지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네, 두 시였습니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 문제도 함께 풀어가면서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도 준비를 했는데 잘 풀어가시면서 또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주님 또 퀴즈 속에 우리 마음을 함께 풀어가며 주님 은혜 갈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습하고 더우니까 이 퀴즈 문제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 아래 있는 요나에게 잠시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

0: 나게하신 이 식물은 무엇일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 아래 있는 요나에게 잠시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 자라게 하신 이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백향목, 2번 박넝쿨, 3번 포도나무, 4번 올리브나무. 네, 이 나무들은, 이 식물들은 다 성경 말씀에서 유명하고 또 의미 있는 나무들이죠. 식물들이죠. 네, 다시 한번 1번 백향목, 2번 박넝쿨, 3번 포도나무, 4번 올리브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체험 스톤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이모맨 소망 무한가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마크 50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시간 씁니까 서머 스페셜과 함께 하면서 이 기간에 탈북민 목회자 칼럼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함께 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 가족 여러분과 평범한 삶이 축복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삶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큰 부자가 되면 걱정이 사라질 것 같고, 유명해지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벌가의 사람이 된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과 갈등, 상속 문제와 인간관계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인기 연예인이라고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당합니다. 인기가 높을 때는 더 높아져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성공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대박이 났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쉽게 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며 신앙과 인격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세와 성공이 때로는 축복보다 더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이 더 특별한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때로 평범한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을 숨겨두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소화가 잘 되어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할 수 있는 것, 숨을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것, 들의 꽃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투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문제,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 아래 있는 요나에게 잠시 그늘을 만들어주시려고 자라게 하신 식물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백향목, 2번 박넝쿨, 3번 포도나무, 4번 올리브나무.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 아래 있는 요나에게 잠시 그늘을 만들어주시려고 자라게 하신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뭘까요? 1번 백향목, 2번 박넝클, 3번 포도나무, 4번 올리브나무.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입니다.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같이 습한 날씨 이어질 때 또 이 퀴즈 문제, 하나님 왜 습한 날씨 주셨나요? 라는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같이 온 하늘을 덮고 계신 그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불평보다는 감사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 어떨까요? 아, 날씨가 왜 이렇게 습해? 라는 마음. 근데 요나의 마음을 봤을 땐 이런 습한 날씨가 오히려 그에게는 손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뜨거운 햇볕 아래

말라가는 우리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네, 은혜의 시간이라고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찬송하는 시간, 감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또 우리 교회들마다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우리 삶에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네, 앞선 소식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나라사랑 축제에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함께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박농클입니다. 박농클. 하나님께서 박농클을 걷어가시니까 불평했던 요나의 모습, 어쩌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 불평보다는 감사로 채워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의 한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말 사전에 보면 신의 한수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한수, 멀리 멀리 내다본 그 한수를 신의 한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의 한수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수는 실수요 또 어리석은 수처럼 여겨집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둔 것이냐고 질타와 항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 그런 수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나중에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때는 온몸이 전율하고 눈이 번쩍 뜨이고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죠.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항의와 투정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들이 악에 찌들려 살고 있고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냐고 물었죠. 하나님께서는 나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의 눈을 들어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너의 상황에만 갇혀있지 말고 눈을 들어 좀 더 바깥의 넓은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선을 더 넓게, 더 높게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내가

북방에 바벨론을 준비시키고 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밀어내며 다른 모든 나라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킬 강력한 나라로 내가 바벨론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방법과 너무 달랐습니다. 바벨론이라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패역하고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바벨론은 진짜 패역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죽고 끌려가는 처참한 일이 벌어질 텐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맞습니까? 하박국은 더 울컥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올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박국은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비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패역하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끊거나 버리지는 않으시고 흩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데 사용했던 이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위에서 여기저기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떠들어대지만 그것들은 잠시 잠깐 힘을 갖고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가 이르면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대한 신의 한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항의하고 질문하고 따지던 자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시기오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넛은 음악용어로서 시편에 보면 종종 시가요니라는 이 노래의 말이 나오는데 그 시가요니의 복수형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빠르고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부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합니다. 시기오넛이라는 이 템포와 박자는 강하고 빠르고 열정적인데 지금 이 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노래 가사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거의 장송곡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장송곡을 박수치면서 빠르고 격렬하게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왜 이 시기오넛 박자에 맞춰서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기오넛의 이 박자가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조차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물론 그 심판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 당장의 심판과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잘 통과한 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 회복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나중의 모습을 지금 빨리 보고 싶어 하십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이 지금 빨리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0: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무너뜨려서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 다시 살아나는,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거룩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한 수를 깨닫고 나서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이 수년 내에 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사는 나의 때에, 나의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 또한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나 또한 깨지고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속히 수년 내에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의 상황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진정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0: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부분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한번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떤 날씨,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찬양 내가 오늘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한번 남겨주십시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여러분의 신청곡 받겠습니다. 뭐 하시면서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거기에 날씨 상황 그리고 신청곡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 비는 참 좋네요. 예, 성령의 비,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네, 대부분 지금 구름이 덮여 있는 하늘, 아니면 이제 비 오는 날씨 대부분이시죠. 후텁지근한 습기찬 날씨에요. 충남 서산 하늘에는 구름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라고. 대구 마치 홍해강 가를 때 바람으로 가는 것처럼 바람이 매우 불고 있다고요. 2705번님의 신청곡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천안도 그렇고요. 밀양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분다고요. 포항 습하지만 신선하게 바람 부는 날씨. 3533번님도 오셨습니다. 김기석과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코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5111 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요.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자,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흐린 날씨라고 6203번님 오셨고요.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 보슬비가 내립니다. 새깨라 좋아요. 6403번님. 광야라는 단어를 쓴 신청곡들이 많이 있는데, 뭐, 광야에서 있네, 광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곡 이름은 광야를 지나면데, 이게 다른 곡이 있는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며를 신청하신 건데, 다른 글로 쓰신 건지,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거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요. 2046번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원주 비가 온다고 2842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대구 흐리고 비는 안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시군요. 손님 대기 중에 새끼라 매일 잘 듣고 있고 영혼을 깨워 바짝 정신 차리고 안전운행 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6150 번님, 우리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정말 비가 오는 날씨,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 전남 광양 흐리고 보슬보슬 운전 중에 멈췄다가 보낸다고요. 1404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광주에서도 성령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6820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강원도 원주에서 신청하신 2842번님의 신청곡. 찬송가 264장이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0: 경자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곡을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제목으로도 주셨지만 아마 이 곡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이라고 하신 6403번님도 이 곡 신청하신 것 같고 대구의 6150번님도 이 곡이죠? 신갈 밖에는 세상의 목마름을 적시는 비가 안에는 은혜의 비가 내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8282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고 대전에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또 남편이 택배기사라 고생이 많은데요 916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8898번님 우리 평택에 계신 권사님 맞죠? 광야를 지나며 신청하셨고 8958번님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다른 소화는 못해도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항 후덥지근하다고 목포 용해 주안교회 김상수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은 빵긋 해님이라고요. 또 5319번님도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네요. 아빠가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딸의 정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빠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빠는 돼 있는 상태고 제가 근데 딸은 지금 아빠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딸에게 전화해 볼게요. 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임주호냐? 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임주호 양 맞죠?
1: 네, 네 맞아요.
0: 와, 전화를 바로 받네.
1: 네.
0: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혹시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 온다고?
1: 네, 들었는데 자세히 어떻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0: 뭐 하는지는 잘...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알려줄게요. 예, 지금 중학교 3학년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에요?
1: 저 나주 살아요.
0: 나주? 전라남도 네. 나주?
1: 네.
0: 오,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1: 지금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0: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큰일 났네. 라면 부르면 안 되는데. 지금 먹다가 받았어요? 다 안 먹었어요?
1: 아직 좀 덜 먹었는데 네.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어디 편의점에서?
1: 네. 아니, 친구 집에서.
0: 친구 집에서. 학교는 오늘 끝났어요?
1: 네, 끝났어요.
0: 끝났어요. 그렇구나. 시험은? 기말고사는?
1: 아, 기말고사 봤는데 네. 좀 망해가지고.
0: 망해가지고.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기회가 있어. 네. 네. 또 기회가 네. 있으니까. 또 네. 2학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곧 방학이겠네요. 네. 교회 학교 방학.
1: 아, 네 맞아요.
0: 그렇죠. 극동 방송이라고 들어봤어요? 극동 방.
1: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방송도 들어봤어요?
1: 네 들어봤어요.
0: 어떻게 아빠랑 같이?
1: 네.
0: 아빠가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극동 방송으로 네. 우리 주은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1: 네. 네. 네
0: 당첨돼서 네. 전화를 한 거고. 네. 선물 좀 네. 주고 싶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1: 네.
0: 아빠가 우리 주은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국으로 우와. 사연을 줬더라고.
1: 우와.
0: 우와, 그니까. 무슨 사연인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연 당첨됐으니까, 선물을 내가 이렇게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봐요. 네. 선물.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세트,

0: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커피 견과 세트, 그 다음에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아, 근데 주원이가 좋아할 만한 게 막 이렇게 좀 한정도 있긴 한데 어떤 거? 네. 어떤 거 그럴까요?
1: 저 두부밀 쉐이크요.
0: 두부밀 쉐이크. 아우 좋다 좋아. 쉐이크.
1: 네.
0: 그러면은 아빠가 이거 신청했잖아요.
1: 네.
0: 아빠한테도 뭐 줬으면 좋겠는데 아빠한테는 뭐 선물하고 싶어요 주원이가?
1: 아빠한테 소곱창이요.
0: 소곱창? 이야. 네.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1: 네.
0: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아빠 좋아하실는지 한번 물어볼까? 예.
1: 네.
0: 아버지? 아버님?
2: 네, 여보세요?
0: 어떻게 소곱창 괜찮나요?
2: 네, 좋습니다.
0: 좋아요? 어,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우리 주은 자매?
1: 네.
0: 어, 아빠 좋다고 하는데.
1: 우와, 네.
0: 어, 어.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혹시?
1: 아, 알고는 있어요.
0: 알고는 있어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1: 아, 네.
0: 아빠 옆에 듣고 있었어, 아빠.
1: 아, 진짜요?
0: 어. 아빠가 듣고 있다, 지금. 우와. 아빠하고 예, 인사 한번 하세요.
1: 아빠, 안녕.
2: 좋아. 어, 좋아.
0: 아빠, 안녕. 아, 역시 중3. 맞다. 중3 맞네. 아. 자, 우리, 어, 우리 주은이가 그 극동방송도 앞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1: 네.
0: 아빠랑 엄마랑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데 주은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라는 네? 그런 소식이 있어요.
1: 아니, 약간 최근에 시험 기간이라서
0: 네네.
1: 좀 늦게 자느라 주말에는 수면 보충하느라 좀
0: 아 수면 보충이 또 있었구나.
1: 네, 못 갔던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그게 1년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응? 수면 보충을 1년이나 하고 있네. 자 아무튼 자 아빠 예
2: 네. 네.
0: 아빠 우리 주은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2: 네네.
0: 주은이 잘 들어봐요.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 있대.
1: 네.
0: 예. 자 아빠 사랑의 메시지 큐. 네.
2: 주은아 아빠가 주은이한테 늘 말하는 거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부터 주은이까지 4대째 예수님 믿지.
1: 어.
2: 그래서 아빠는 주은이가 꼭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아빠가 너한테 물려줬듯이 너도 너의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조은아. 아빠가 어. 사랑해.
1: 아 사랑해.
0: 아 그러니까 자 우리 혹시 주은이도 아빠한테 좀 사랑해 말고도 이렇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어요?
1: 살짝 있어요.
0: 살짝 있어요? 그럼 살짝 네. 한번 해볼래요? 아빠한테?
1: 응. 네. 응. 아빠 근데 내가 네?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나를 믿음으로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를 좀 잘 나갈 건데 그래도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2: 그래.
0: 와 우리 주원이 똑 부러진다. 와우. 주은이 멋지다 멋져. 응? 안 나간 건 아니구나 주은이가.
1: 네 나갔는데
0: 살짝 나갔군요.
1: 네.
0: 살짝 나갔어. 어.
1: 네.
0: 자 이제 시험도 끝났고 수면 보충도 1년 동안 좀 했고.
1: 응? 네. 네.
0: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은이.
1: 네.
0: 그렇죠.
1: 나가볼게요. 네.
0: 그렇지 이제 이번 주부터 시험 끝났으니까.
1: 네.
0: 그래서 이번 여름에 혹시 교회에서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같은 것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그런 거 참여해봤어요?
1: 참여 한 작년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0: 작년쯤에 했구나. 올해도 한번 수련회든 여름 성경학교든 한번 해봐요.
1: 네.
0: 거기 옆에 라면 먹고 있는 친구도 좀 데리고 가고.
1: 네.
0: 옆에 있는 친구는 교회 다녀요?
1: 한 명은 다니고 한 명은 안 다녀요.
0: 안 다녀요. 네. 아저씨가 그런다고 이번에 싹 같이 여름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이따가 얘기해요.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주은이가 저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1: 네.
0: 금방 아빠한테 이제는 내가 교회 좀 잘 다녀보겠다.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결단의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한번 해봐요.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우리 주원이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 아버님 혹시 못다한 얘기 있나요? 우리 주은이에게? 혹시?
2: 항상 그냥 주은이가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0: 예예. 예.
2: 예, 이번 사춘기나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고
0: 네네.
2: 예, 은혜롭게 잘 지내는 주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그래요. 오, 우리 주은 자매.
1: 네.
0: 이거 지금 생방송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주은이한테 응원하는 막 메시지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우와. 네. 주은이하고 아빠 대화가 너무 이쁘고 뭉클뭉클하다 그러고,
1: 우와.
0: 주은이 화이팅! 뭐 이런 문자도 오고,
1: 우와.
0: 주은이 주일에 꼭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목소리만 들어도 주은이는 정말 주님의 은혜처럼 예쁘고 귀엽고 지혜로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막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근데,
0: 아주 밝은 성격이고 똑똑하네요. 막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주은이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잘 다니고 여름에 네.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수련회도 한번 꼭 가봐요. 다시 또.
1: 네.
0: 혹시 주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1: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0: 네네.
1: 저 꽃들도 좋아해요.
0: 꽃들도? 네. 오, 이 찬양 왜 제일 좋아해요?
1: 이 찬양에서 약간 여러 약간 사랑 같은 것도 느껴지고 예예. 그런 것 같아서 좋아해요.
0: 사랑. 오,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래요. 오늘 너무 이렇게 인터뷰 잘해줘서 감사하고 예
1: 감사합니다.
0: 아버님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0: 두 분이 이제 인사 나누시고
1: 아빠는요
2: 보자 사랑해.
1: 사랑해.
0: 주은이 라면 큰 불어가지고 큰일 났네.
1: 괜찮아요.
0: 주은이 빠이빠이.
1: 네,

마커스 꽃들도 우리 주은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예, 귀엽죠? 요즘 막 이렇게 뭐 MZ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중학생, 뭐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아이들이 그 어떤 그 특이한 말투가 있어요, 보면. 아빠 안녕? 뭐 이런, 예, 재밌는 귀여운 말투가 있는데, 아, 잠깐 느꼈네요, 주은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엽다, 너무 좋다, 기대된다, 응원의 메시지 주셨네요. 7281번님, 도봉구 창동, 새벽에 내리던 비가 멈추고 아주 덥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해 주셨는데, 이곡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비가 막 오다가 쉬고 또 오다가 쉬고, 작은 교회에서 6살 손녀 아린이가 새일에 율동과 찬양을 했어요. 라고. 우리 8239번으로 군산에서 평택에서 비가 오락가락 휴무라 시편 필사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0574번님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친정엄마 전도하기 위해서 저의 간증문을 쓰면서 듣고 계셨다고 94세 우리 엄마 한동수님 하루속히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0529번님 순천에서 비 내리고 있다고 4375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논산 또 경주에서 택배 배송 하시면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5215번님도 오셨습니다. 공주 시골 집에 갔다가 대전으로 가시면서 빗속을 뚫고 가면서 1041번님도 오셨고요. 강원도 속초도 오셨어요. 청주 비가 많이 내립니다. 네, 울산에서도 지하철 청소하면서 듣고 계시고요. 나주. 아까 그 우리 주원이 나주였는데, 3184번님도 나주네요. 자, 고성. 경남 고성에서 듣고 계십니다. 6765번님, 비는 한두 방울 내려요. 주일 학생들 가르칠 때 자주 불렀던 찬양들 생각이 난다고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예. 그 옛날 어린이 찬양, 이 제목이 뭐였죠? 6765번님.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제목. 자, 아까 우리 728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7857번님, 39년의 방학을 마치고 올해 2월부터 다니면서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요.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혹시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던 분인가요? 7857번님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축하의 선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방송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서 출근 준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5376번님의 신청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 곡 메들리로 되어 있는 이 박성은의 곡 여러분께 전하면서 내일 새끼라는 라디오 앱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0: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0: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0: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말했지만은 듣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고 또 생각하고 정말 내 이야기처럼 그 말씀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하나님은 그 나그네된 백성을 높이셨다.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높이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울 설교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가면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작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나 쪽에서 시작했다면 중간에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을 보기 때문에 우리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떻게요?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이구나.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시작하셨구나.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며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지금 신명기 방금 읽어드린 4장 37절이 지금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 17절 내용과 똑같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를 제가 쭉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택하심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랑.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주로 부부관계는 짝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죠? 누군가가 먼저 사랑은 해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을 하게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동시에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요새 말로 하나님과 썸 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로 뭘 해요? 어떤 사람은 밥을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고 각자 표현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뭔가를 해요.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요. 선물도 사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0: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도저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전해줘요? 우리가 전해줘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전해주고,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 용서를 전하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베품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 사람도 누구를 보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뭐가 싹트게 돼요? 사랑의 관계가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떤 관계라 그래요? 신랑과 신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이 우리를 신부로 택해 주셨고, 신부가 된 우리는 신랑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신부로 택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신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신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럼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신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여 싸우니,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택함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만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충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걸 영적 간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택하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모든 걸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요. 심지어 생명도 없는, 호흡도 없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 간음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배반입니다.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배반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르러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에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암 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에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에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 문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들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신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신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둘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둘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돌려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잠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높이는 한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간에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잔이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다른 쪽에 있더라. 아멘. 에스겔 40장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성전입니다. 에스겔 33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경험하게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40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수립될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44장에서 46장 새로운 예배의식이 확립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에서 48장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땅의 새로운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40장 1절에서 4절 에스겔이 이상을 받는 과정입니다. 5절에서 27절 바깥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28절에서 49절 안뜰에 대한 이상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나타나는 몇 구절들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이상을 보게 됐습니다. 40장 3절 에스겔 요한계시록 11장 1절 측량하는 장대를 받게 됩니다. 에스겔 40장 43장 16절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제단의 규격을 유사하게 묘사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생명수가 흐르고 그 주변에서 많은 실과가 열립니다. 에스겔 48장 31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성이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내용들은 단순히 당시의 역사적 형편만을 고려한 묘사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예언적인 언급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인도되어 환상 가운데 본 새 성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귀국하여 새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1절에서 27절입니다. 환상의 배경과 성전의 바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21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본 단락은 성전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 세계자적 관점에서 조명했다면 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본질적 회복, 즉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성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 이상을 받는 상황, 5절에서 27절 성전 바깥들에 대한 모습, 이런 본 단락에서는 이상을 보게 된

역사적 시점을 짤막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경험하게 된 시점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5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1절 이스라엘 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결국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초기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를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

0: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내용들은 신약시대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각 모습들은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묘사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5절 성전 바깥에 담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결을 파수함을 의미하고 6절 층계에 오른다는 내용은 신앙의 수준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10절 7절 문지기방의 길이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전 즉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각종 은사가 있음을 의미하고 10절 문지기방 좌우편의 방 셋이 똑같이 있음은 문지기방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차별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16절 종려나무를 새긴다는 것은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은 빛나는 돌로 만든 석판을 말하는데 이는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에서 27절 남향한 문간의 청량은 처음에 청량한 동문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남향한 문간들을 청량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49절입니다. 안뜰의 청량입니다. 성전 안뜰에 대한 이상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도하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성전을 걸어다니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지수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 안뜰의 남문을 청량하는 모습 32에서 37 동문을 청량하고 있는 부분 38절에서 43 번제물을 씻는 땅과 상에 의에 대한 묘사 44에서 49 제사장들의 방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 안뜰과 바깥들의 문간 청수가 같다는 의미는 천국문은 모두 한 가지 원리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32, 34 안뜰 동편 문간도 안뜰 남편 문간과 같다는 말씀은 천국의 공평성을 상징합니다. 35에서 37 안뜰의 북문 역시 다른 문간들과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천국의 완전한 통일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8에서 43 번제물을 씻는 방과 상은 이방이 북문에 있는 것은 희생제물을 북쪽에서 잡기 때문이고 제물에 대한 언급이 여섯 번씩이나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의적 죽음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40에서 47 북문 곁에 있는 방과 남문 곁에 있는 방은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 제단과 가깝다는 사실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는 죄악된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진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둘째, 교회의 영원성과 성결성 그리고 통일성을 깨닫고 더욱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으로서 영원한 존재이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며 진실하게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사건을 넘어 참된 믿음과 영적 깨달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마지막 길에서 주님은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제자들과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히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이었지요. 주님 앞에서 바디메오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시력 회복만을 위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더 분명히 알고 따르기를 바라는 영혼의 갈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곧바로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그의 간절함과 믿음은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첫 곡, 주 음성 외에 있는 김정범의 노래로 함께하고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송정미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서현실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합창곡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소원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향방은 존재를 이끕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더욱 밝히 알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이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여수성광교회 황미경 권사님이 낭독합니다.
1: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너희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었

0: 했더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내게 건네진 말을 잘 챙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번역한 책 가운데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간인 수백만의 이주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유능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능력을 발휘한 일이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로 옮긴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로 잡혀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을 대량 학살한 그는 악마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 아렌트의 눈에 그는 제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한 관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특별한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상한 언어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투어를 남발했습니다. 그의 말은 나치의 대민 선전 용어, 군대 용어, 관청의 상투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말의 내용이 되는 대상, 이 세 가지의 삼각관계 속에 작동합니다. 말은 사물을 가리키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말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고 나치와 관청의 언어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과 인간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치의 사고방식에 따라 보고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자체를 자기 눈으로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또 대화 상대자의 말에 담긴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말이죠.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는 독단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독단에 사로잡히면 말의 유연성을 잃어버립니다. 독단에 빠진 사람은 자기 생각과 충돌한 말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타인의 지적에 대해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목소리의 톤을 높이며 대응하고 있다면 이는 독단에 빠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독단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진실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독단을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철학 교수로는 꽝이지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인지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합니다. 말은 현실의 변화를 인식해서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가 경직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말의 경직성은 곧 생각의 경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소통도 불가능하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도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대해 악의 평범성에 빠졌다고 진단합니다. 악의 평범성은 생각의 불능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악마의 화신으로 유대인 학살의 중심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 없이 자신의 업무에만 충실했습니다. 아이히만의 평범한 악의 결과는 600만 유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악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들려오는 절규와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독단은 잘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독단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제 눈 속의 들보를 알아차리는 일 말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성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7382번에 7255,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여수제일교회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 소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한 청년이 점심때 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아니 배고파 죽겠구만, 30분이 지나도 배달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중국집이죠. 제가 짜장면을 시킨 지가 30분이 지났습니다. 아, 거기 막 출발했습니다. 아, 그래요? 출발 안 했습니다.

0: 면 탕수육을 하나 추가시키려고 그랬는데, 아니 잠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게 출발 안 했습니다. 정말 출발 안 한 거 맞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다른 집하고 헷갈렸습니다. 거기 분명히 출발 안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 취소해 주세요. 1990년대 후반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동통신사 광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 마라도에서도 휴대폰이 잘 터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라도에서 짜장면 1인분을 시켜도 배달을 간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바로 그 광고 때문에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짜장면 시키신 분 광고 못지않게 오지에서 음식 배달을 받아 먹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사는 곳에서도 좋게 이틀은 걸어 들어가야 할 오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시켜 주신 그 음식을 받아 먹은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들끓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 숭배의 전초기지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입니다. 바알은 구름을 지배하고 비를 내리는 농경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새로운 정책에 편승하여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의지하며 섬겼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의 시대에 길르앗 변방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야는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 가운데 가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영적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쾌한 선포 직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전혀 뜻밖의 장소로 뜻밖의 방법으로 인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파가 필요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구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인생과 가정과 삶의 답답한 상황을 하늘의 불로, 은혜의 단비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0: 아멘. 엘리야는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린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가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할 일은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왕궁을 향해 나아가든지 아니면 광화문 광장이나 여의도 광장 같은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 토론을 펼치든지 아니면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국민의 관전 포인트에 김을 빼듯이 엘리야로 하여금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숨는 것이 차라리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자존심 상하고 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로 하여금 그런 선포를 하게 하셨고, 그래놓고는 왜 엘리야를 다시 또 숨게 하셨을까요?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제가 처음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숨기셨을까요? 첫째는 선지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선지자를 나라에서 또 백성들에게서 감추심으로 그들에게

0: 에서 말씀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자 또한 징계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엘리야를 철저히 훈련시키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그릿시네카,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멈춤, 단절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과 단절된 곳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다림의 훈련, 영성 훈련을 시킬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기적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신고한 다음에 열정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 뜨거울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 열정을 오히려 식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욕 충만, 열정 충만하여 앞서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뜻밖의 장소로 우리를 숨기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God takes us into his dark room to develop our character.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현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암실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절의 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암실이다, 다크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이런 곳에서 뭘 하란 말인가 이해할 수도 없는 곳이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영적인 작품을 현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빛이 차단된 암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당장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감으로 불타는 그에게 그릿시네카로 가서 숨어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세상에 그 무대에서 끌어내려 오히려 캄캄한 암실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단절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의 거장으로 현상하고 계시는 위대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열정과 다르게 캄캄한 멈춤의 시간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명하고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실, 하나님의 암실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로 그 하나님의 암실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열정 때문에 어떤 분주한 사역이나 일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 혹은 눈물골짜기, 멈춤과 단절의 그리시네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적 그리시네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0: 아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릿시네카로 들어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황당한 말씀을 하셔요. 그 시냇 물을 마시고, 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까마귀들을 보내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그리고 먹지 못할 새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야, 순결한 비둘기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네,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박씨를 배달해본 경험이 있는 제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을 걸 물어다 주게 하겠다. 그러면

0: 우리는 아, 그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를 사용하심으로써 만물의 주관자,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들을, 심지어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가난하지만 신앙심 좋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는 언제나 그 할머니의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양식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데 열린 창문을 통해서 그 옆집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할머니를 조롱할 목적으로 얼른 마트에 가서 빵과 고기와 야채 등 식료품들을 가득 사다가 할머니 집 현관문 앞에 놓고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식료품이 가득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응답을 해주셨군요. 그때 숨어있던 이 청년이 낄낄대면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땡,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사다 놓은 겁니다. 보셨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밥값을 저 마귀가 치르게 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모세가 태어나고 그 모세를 애굽의 그 궁전 한복판에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양육비용을 적들이 다 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방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쓸 사람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며 잔해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새들 중에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납니까? 왜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숨어야 됩니까? 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라와 보면 알게 돼, 순종해 보면 깨닫게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고 반문하고 있을 때는, 고집부리고 버티고 있을 때는 절대로 까마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네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이 그리스네는 와디였어요. 평소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비가 오면 이제 그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건천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제 왔던 까마귀가 오늘도 올지 알 수 없고 점점 말라가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날그날에 일용할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0: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더듬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불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옆에 흐르는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는 일상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한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지극히 유한한 피조물인 나의 좁은 경험과 생각의 틀 안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굳어진 그 마음의 틀을 깨고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고 또 그 감동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또한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임으로 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0: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리더들 총 33명이 올해도 프레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올해 프레시 컨퍼런스의 주 강사 중에 한 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 운동가인 휴 홀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 때에 이휴 홀터 목사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컨퍼런스가 있기 일주일 전에 그는 그동안 암투병해 오시던 85세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좀 옛날 추억도 더듬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휴 월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곧 컨퍼런스를 위해서 한국에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러 계신 아버지를 놓고 차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야. 금방 천국에서 볼 텐데 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그 말을 듣고 휴 월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의 분명한 교훈이 있더랍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일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뜻밖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춤과 단절의 그리 시냇가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휴 월터 목사님의 아버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는 심정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뜻밖의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두려움을 끝장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 계획이 있으시다 신뢰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적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5-1900번 금당 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저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말씀으로 문을 열고 있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낮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시원하게 하셨고요. 밤엔 불기둥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시며 세심하게 돌보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을 하늘 아버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2026년 하반기 어떻게 열어가고 계신가요? 올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시면 어떨까요?

0: 맞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 함께하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 들으셨습니다. 미래의 가장 큰 특성은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그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감정들은 두려움, 또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인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이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찬양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찬양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렇게 세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흑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드라마로 한국교회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3화 바다 건너 강을 건너 만난 형제들

0: 네, 되션말 배우고자 한다.
1: 네, 되션? 되션 means 조선, right?
0: 아, 그렇지. 조선이라고 읽고 이렇게 쓰지. 자, 보시라요. 교선. 어,
1: 좋아요. 그럼 우리가 했던 말 여기에 다 써봐요.
0: 에이? 전부 다. 아이로스... 아이, 로스 목사라고... 목사님이라고 해야 하나? 아이, 로스 목사님! 이 했던 말을 다 말입니까?
1: 네. 말을 한글로 쓰면 내가 아래에 영어로 뜻을 쓸 거예요. 책 만드는 거예요. 조선어 책.
0: 어허! 그 책을 만들어서 양인들에게 팔면 돈이 돼가지고.
1: 아니요. 팔지 않고 그냥 드릴 거예요.
0: 에이? 그러면 안 되디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1: 저처럼 조선어를 배우는 선교사나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 저 미셔너리 손님 왔다 해.
1: 손님?
3: 혹시 그 관종 사람 아닙니까? 들키면 정말 큰일 납니다.
2: 아니다 해. 미셔너리 만나러 의주석 압록강 건너왔다 해.
3: 의주석 왔다고? 의주는 누구지?
1: 일단 모시고 오라 해.

0: 혹시 존 로스 선교사님 맞으십니까?
1: 예, 제가 존 로스입니다.
2: 3년 전 상인이었던 백홍준의 아버지는 로스가 양초와 함께 나눠준 한문 성경을 받는다. 아버지가 가지고 온 한문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받아들였던 백홍준은 진리를 발견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압록강을 건넌 것이다.
0: 네, 백홍준이라오. 내 세례를 꼭 받고 싶소.
1: 오 마이 갓. It's amazing.
0: 이거 보게요. 우리 아버지가 가져온 한문 성경이요. 이 말씀이 어찌 대단하냐 말이오.
2: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오랜 형제를 만난 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도와 감사의 기쁨을 느낀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오랫도록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0: 압록강을 건널 때만 해도 만나지 못한다 생각했어. 그래도 내 속에 뜨거운 불이 여기까지 오겠어. 이렇게 만나니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오.
1: 그럼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홍준 형제,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겁니다.

0: 아버지 따라 장사를 시작했기 만기래. 이래 동양 사람을 만나니 이 기분이 아주 좋구만. 뭐해? 한잔 받지 않고서?
1: 내는 이제 술을 아니 먹습니다.
0: 그래? 그래도 이거 장사 동무를 만나면 한 잔씩 쭉 걸쳐야 끈끈해지지 않겠소?
1: 반갑기는 하지만 내는 일 없어. 안 그래도 고향서 형님 소문 들었디요. 배가 뒤집어져서 재산 다 잃고 소식도 없어 장사 동무들이 걱정을 앵간히 했습니다.
0: 에이, 뭐 돈 한 푼 없어 얻어 가도 못할 적에 이 양인들이 나에겐 아주 은인이 되었디.
1: 아, 그래서 한글 번역 작업은 잘 돼갑니까?
0: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호롱불 키고 하는데도 아직 반절도 못하고 있지.
1: 아, 그까면 저도 돕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라고 여기로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0: 글쎄, 로스 그 양반이 밥을 쳐줄지 몰라갖고.
1: 아, 일 없습니다. 저는 안 바꿔도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 하면 속도가 좀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보시라 이거. 이거이 쉽지가 않아.
2: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며 감격하는 홍준. 응차는 그 홍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핀다.
0: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 이거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최 그놈의 속을 알 수가 없구만. 그러면 나 좀 도와주겠는가?
1: 아니요. 아, 그라디오.
3: 어우, 마침 여기 있었네요. 여기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의 남편 맥킨타이어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천국에 있을 때 한문 성경 제작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4: 한글 성경 만든다는 말 들었어요. 나도 돕겠어요.
0: 이야, 이래 동무가 늘어나면 순식간에 마무리하겠디요. 자자자자, 다 앉아서 같이 한 잔들 하시디요.
3: 너 응찬, 이제 술 적당히 마시면 좋겠어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술 조심해야 해요.
0: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 하지 않소? 이래 즐거운 날은 한잔 할 수 있는 일이요.
3: 물론 즐겁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응찬도 언젠가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5: Isn't you a Christian?
3: Not yet. Just Korean teacher.
5: Oh, God. I will pray for you.
0: 그 뭐라 하는 겁니까?
3: 응찬을 위해서 기도하겠답니다.
0: 아이, 기독교 강요하지 마시라요. 내 어쩌다 보니 성경 번역도 하고 있지만은 난 이 한글 가르치러 온 거요. 오해들 마시디요.
2: 이응찬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번역에 참여하며 예수, 성령, 세례 등의 많은 질문을 가졌지만 아직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식사를 하며 화주 한 잔을 곁들이는 습관이 있는 그에게 술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은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한사코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6: 아니요, 그 양인이랑 장사나 무역을 하러 만나는 게 아니란께요.
7: 아니, 그 양인은 대체 누구랍니까? 외국 사절은 아닌 것 같고. 군인인가?
6: 내 필시 첩자라 안 합니까? 분명 발세 짓으로 매수됐다니까요.
7: 기래요? 그러면 얼른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6: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말도 섞지 말아보러 괜히 불똥 튀니께.
7: 그게 낫겠지요.
6: 그럼
7: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라요.
2: 상인들은 매일 양인들과 함께하는 응찬을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했다.
0: 뭘 그렇게 재밌게 속닥거리?

로스와의 번역 작업을 그저 돈벌이로만 생각했던 이응찬. 이날 두 사람이 흘린 뜨거운 눈물이 그의 잔잔한 마음에 작고 동그란 파문을 일으킨다.

0: 뻔했네.
1: 속닥거리는 게 꼭 네 얘기를 하는 것 같길래 묻는 거 아닙니까?
0: 아니요. 우리 정랑에 누대기 좀 갈아치워야 쓴다고 한겨.
1: 아, 그래요? 누가 그 발세짓을 한다는 것 같은데.
2: 아, 누가 발세짓을 한디야? 아이, 그러다 잡히면 초상 치르는데.
3: 그렇지, 그렇지.
4: 저, 아니, 응찬이, 잠깐, 날 좀 봄새.
1: 보시라요.
4: 내한테만 솔직히 한번 말해봄새. 자네 밀정이요?
1: 뭐요?
4: 아니, 밤낮 그 양인이랑 댕기는 거 보고 말들이 많아. 내한테도 말 안 한 댕기. 내한테만 말해보게.
1: 그러니까니 내일에 발세짓을 했다 했어? 하, 참네. 아이고, 무슨 소리라요? 그게 아니고 내 청나라 말과 글을 좀 할 줄 알고 양인들 말도 얼추 알아듣고 하니까 그 역관이 필요하다면서 날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2: 오메나, 그럼 자네가 역관이란 말이요?
1: 그렇지요.
2: 오메나.
1: 그러니 내가 항시 그 양인분들을 모시고 댕긴다는 이 말이니요. 저 사람들 행색을 좀 보시오. 어찌 첩자들처럼 생겼는가 말입니다.
4: 맞지? 난 또 걱정이 돼서 까무러질 뻔했잖네. 그치, 자네가 그런 사람 아닌 건 내 잘 알지.
1: 아이 참, 내가 암만 천국을 자주 드나들었어도 내 입뼛속까지 조선 사람입니다.
2: 어쩐지 씀씀이도 커졌다 했더니 역관으로 출세했구만 기래. 응?
1: 내 눈을 슬슬 피하길래 난 또 무언가 했더니 그저 이거였구만 기래. 이리 와보소. 내 역관된 기념으로 오늘 한상 거하게 살 테니 앉아서 먹고들 가시라요.
2: 아이고, 이야. 아이고, 이 배포 커진 것 좀 보소. 앞날이 훤하구만 기래.
1: 나 이찬유.
4: 이 친구 잘될 줄 내 진작에 알았습니다.
1: 돈 한 푼 없을 땐 매정하게 굴다가 형편이 나아지니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첩자라고 의심부터 하는구만. 에휴,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다가도 내래 볼품 없어지면 또 모른 척 하겠지? 그러고 보니 성경 속 탕자 이야기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구만 기래.
5: 웃으며 떠들었지만 돌아서선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는 응찬. 그는 예전처럼 돈은 벌었지만 더 쓸쓸함을 느끼고 있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3화 바다 건너 강을 건너 만난 형제들 출연 임황건, 최웅, 유춘희, 남지구, 김보경,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

0: 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네, 정말 웅장하고 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기동문화의 정수를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무대지만 온 가족,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가족 단위로 또 교우 단위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 또 찬양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십시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50원의 유료 문자, 축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이찬미의 음성으로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이 여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75강 신복음주의 등장과 빌리 그레엄 부흥운동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 근본주의자들은 1920년대 30년대 자유주의자들에게 크게 패배한 이후에 미국 사회의 영향력이 상실되지요. 그 결과 정통주의 신학 지키면서 적극적 사회 참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복음적 신앙으로 무장하여 사회 변혁을 주장한 해럴드 존 오켄가에 의해서 소위 신복음주의가 등장합니다. 개인 구원과 더불어 사회 구원의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새로운 복음주의 요청으로 1942년에 복음주의 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불로신학교가 세워지고 크리스찬 투데이란 잡지를 통해서 복음주의 교회가 교양이 있는 지적 종교로 부각되는 데 성공하지요. 이와 같은 복음주의 운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미국 교회 지도자는 빌리 그레엄입니다. 빌리 그레엄은 휘튼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했고 대학 시절에 중부 서부 순회하며 크고 작은 설교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1945년 청소년 복음 전도에 뉴스 포 크라이스트의 전임 사역자 대해서 미국 전역 순회하며 청소년 복음화에 영향력을 끼치고 1949년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가 조직이 돼서 그의 부흥 집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954년 영국의 런던 대전도 집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수천 명의 회중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 런던 시장, 윈스터 처칠 수단도 따뜻하게 빌리 그레엄을 환영합니다. 그는 훤칠한 귀에 부드러운 유머 감각, 탁월한 조직력, 그리고 열정적인 설교로 영국의 왕실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신앙적 멘토가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0: 토빙받아 기도를 주재하지요.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의 빌리그램 전도 집회는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성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여의도 집회를 준비했던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대표와 빌리그램 설교 통역을 맡은 김장한 목사는 이 집회가 계기가 되어서 민족 복음화의 탁월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의 기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뿌린 밭에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었음이라. 우리가 수고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또 그 밭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그 절기가 그래서 사실 맥추절은 이제 농경사의 시대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시대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맥추절을 절반이 한 해 동안 벌써 절반이 지나가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적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하면서 감사를 우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결국은 우리가 불평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그 행복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늘 감사하면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 신학자 요한네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그 글이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하면 그 사람 사이에도 예의가 있는 사람. 또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에요.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가 바로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 감사 속에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너무 소중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면 아주 예 있는 사람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스폴전 목사님 그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에 닿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빛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별빛의 은혜를 감사하죠. 그렇게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달빛의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햇빛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하늘 영광의 빛을 부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얼어붙은 그런 마음이라도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서로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식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감사하지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한 한번 표현을 해보고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훈련. 예, 크게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 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 한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다왕 네 번째 왕이었던 요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요사밧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기적이다 라고 하는 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요사밧이 만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요사밧은 어떻게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었는가? 그리고 어떤 축복들이 요사밧에게 임하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요사밧이 만난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을까요?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그 후에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그 후에가 있으면 그 전이 있습니다. 그 전은 요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과 동맹을 맺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군사력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와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요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그 두려움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엄수 피우는 그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두려움 순간 해결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큰 무리가 전쟁을 하러 공격을 해왔는데 대적할 능력이, 그런 군사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그저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 요사밭은 그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사밭은 이런 이 절망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었을까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절망이 있고 위기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위기의 상황이 전화의 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걸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밭이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요사밭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요 앞에 엎드려 요와께 경배하고. 아멘. 요사밭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태한 순간입니다. 군사력을 동원해 보려고 하고 어떤 이웃나라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왕은 또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시도 틈을 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와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찾아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렸다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백성과 함께 또 예배했습니다. 18절 이 말씀 속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요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예배하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로 방법을 알 수가 없고 또 그 일을 해결해 낼 만한 그런 힘이 없을 때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권면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를 이겨낼 이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려고 하면 기도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항복하고 예배 드린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함께 가족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위기의 상황이 되어지면 소리도 크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순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했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찬송했다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고 온 힘을 다해 찬송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사실은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루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요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요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그 당시 요사밧 왕 때 그 선지자가 야스리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2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스엘에게 임하셨으니 야스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요사밧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요사밧이 그 야스엘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목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그 치유 사역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치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근데 보면은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오늘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것 확실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사밧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우리가 견고히 선다.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람. 목회자도 여러분 신뢰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람. 그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찬양대를 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 가운을 다 입고 가운 다 입었죠? 예,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이제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감사의 찬송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렇게 감사할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감사는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감사할 때
기적의 축복을

경험했는데 어떤 기적들, 어떤 축복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오라고. 요사밧의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 축복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기적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 전쟁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암몬과 모압이 거기서 또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합군인데 세일산 주민들을 세일산 군대를 다 쳐서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다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 연합군이 한순간에 다 멸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은 풍성한 전리품을 얻는 기적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전쟁하러 나갔는데 누구 한 사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미 적들은 다 스스로 싸워서 이제 멸절되어 버렸고 이 유다 군대가 하는 일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이 가득 차 있는 하루 동안에 다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 사흘 동안을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나타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불화가의 기적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불화가 골짜기.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노래할 때 브라보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불화가. 불화가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골짜기가 본래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 이 군대가 다 죽어야 되는 죽음의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였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로 만들어주세요. 송축에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하는 감사와 송축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로 생명의 골짜기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하 유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눈으로 보았을 때 절망적인 상황,

0: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온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의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두려워하면서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가족이 예배하고 온 나라가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결립품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 장소가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을 존귀한 자로, 그리고 평강의 축복에 함께하는 귀한 기적, 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귀한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문은 경계를 나누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내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벽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들을 사방이 돌담으로 둘러싸인 우리로 모았는데요. 이 우리에는 나무 문이 따로 없고 오직 양들이 드나드는 좁은 출입구 하나만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바로 그 출입구 바닥에 자신의 몸을 눕혔습니다. 양들이 밖으로 나가려면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했고,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가 양들을 공격하려 해도 먼저 목자의 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것은 내 몸을 지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위험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는 목숨을 건 안전 보장의 선언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은 바로 그 안전과 보호의 약속을 완벽하게 뒷받침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문은 가두기만 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은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고 때론 거센 폭풍이나 침입자에 의해 부서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를 감싸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문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문을 여는 것도 고개를 돌리는 것도 다 나의 의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닫힌 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밖에서 두드리며 기다리시죠. 문을 열지 말지의 주권은 전적으로 내가 쥐고 있는데요.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면의 두드림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 문을 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 많은 문이 있지만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거절당한 기회, 상실을 경험했던 닫힌 문에만 정신을 쏟느라 정작 지금 내 앞에 새로이 주어지는 가능성인 열린 문을 놓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후회와 미련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기회와 미래의 문은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시선을 돌려야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진리를 영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닫힌 문 앞에서 울기를 그치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새로운 축복과 기회의 문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닫힌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내 삶을 향해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있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93편
2: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0: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1: 제94편.
2: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부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1: 제95편.
3: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 제96편.
2: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0: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1: 제97편
2: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1: 제98편 시.
3: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0: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1: 제99편
2: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1: 제100편 감사의 시.
0: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 제101편 다윗의 시.
3: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1: 제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4: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0: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제103편 다윗의 시.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

내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머리만 뉘어도 바로 잠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밤에도 낮에도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변함없이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시편 121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21편을 꼭 마음판에 새겨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로 오늘 이 밤, 이 저녁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Evening Praise 오늘 밤도 은혜로운 찬양 가득 채워서 찾아왔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들을까요?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이어지는 찬양,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Always with me. 띄워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시고요. 제이 워십의 Always With Me,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밤 은혜로운 찬양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은요, 영어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드리 아사드가 부르는 Abide with me, 그리고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복의 근원 강림하사,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옹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786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들려주시는 찬송들 감사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845번님께서는 저녁 먹고 누룽지 만들며 듣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소화가 잘안 되셔서요. 문자 참여는 처음으로 하네요.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 이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한 새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김주열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축복의 메시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김니의 오신시라신 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용은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줄 믿고요.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험난한 외지에서 몇 년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몇 년째 단 한 영혼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선교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사과나무를 보아라. 농부가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나서야 열매를 맺는단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큰 깨달음을 얻은 선교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죠. 수확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내가 지어쓴 즉이라는 말씀 참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은 사람은 그 그릇이 깨지면 다시 고칩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노년까지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이 참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늙고 약해져도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십니다. 세상은 유용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라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 주님 만나려거든, 소망의 바다에 난 여호와로, 송정미의 내가 주의 신을 떠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잇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들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에미 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가이 펜로드의 Through It All, 스티븐 커셰프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둘 하나하나 5번 쓰시는 분께서 불면증 환우입니다. 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밤의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54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도하면서 청취할게요. 심야 방송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541번님, 둘 하나하나 5번님 잘 주무시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이야기, 우리는 복이 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왕연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중에 첫 번째 사랑, 이번 한 주간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인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테마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아니고요. 구약성경에 있는 아가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아름다운 바이올린 찬양 민유경 교수님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별그대의 첫 찬양 조준모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아, 그 사랑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는 사실 엄마의 사랑이죠. 나보다는 자녀를 먼저 위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 어떨 때는 참 본능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스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또 그 사랑을 새기며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1069 우물정 1 0699요 유료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테마가 있어가지고요, 그 테마 고르고 저도 기도하면서 선곡하는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0: 웃음 썸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 이번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크고 뜨겁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꼭 듣기를 원하고요.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하며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에 초점을 두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의존한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날마다 찾아오는 불안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또 그분과 함께 겸손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지영의 주 하나님 제시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여사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준모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컬러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바비 메이슨의 What a Friend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삶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이 평범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한 삶을 꿈꾸죠. 어떤 사람은 이 평안함의 크기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해야지만 그게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저 없는 것이, 고난조차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게 평온하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안한 사람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평안함 가운데 평화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서는 인사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 민족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안녕, 모든 일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잖아요. 또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라는 의미인데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서로의 평안을 또 안녕을 빌어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함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지금 내가 갖게 된 또 맞이하게 된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늘은 어떻게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그래도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주 안에서 참 평안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소식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는 FM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 방송은 저 북녘 땅에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땅 가운데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이 참 많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기도 한 줄로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7719 성도님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셨다가 거실에 틀어놓은 극동방송에 이 시간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잠잠히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이 들려지고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시나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남과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 행복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사 온 한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삼순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7년차 되고 있는 웅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첫 시간 어떤 주제로 함께 할지 먼저 들어보시죠.
2: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5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률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남북 단절의 지속, 국내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통일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리고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 남북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0: 앞서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 이상이 이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이긴 해요. 주변에 아무래도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3: 저 같은 경우는 북에서 왔으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100%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발표한 걸 보고 엄청 놀랐었어요. 이게 절반 이상이 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5: 통일에 대해서 그 저 나이 또래 친구들이 관심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오늘 수치를 보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수치가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0: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4: 분단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는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통일?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0: 네.
6: 맞아요. 자기 것 외에는 사실 주변을 잘 돌아보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경기가 많이 좀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청년들은 아파트도 뭐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해야 되고 돈도 맞죠. 모아야 되고 하다 보면 주변을 바라보거나 조금 이렇게 더 통일에 대한 원대한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네. 그리고 또한 그 통일된 다른 나라, 저 독일 같은 경우 봤을 때도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동독하고 서독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저희가
0: 계속 듣게 되니까,
3: 네, 듣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0: 그런
3: 생각합니다.
0: 영향도 있겠구나. 네. 네.
6: 저희가 통일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너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제각각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비용이나 어떤 걸 가지고 뭐 가르치는 그런 통일도 있고
0: 네.
6: 그다음에 또 이념적인 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통일도 있지만

0: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정치적인 거랑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니까 또 맞아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1: 어떤 방향도 이런 달라지고
0: 네, 이것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서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2: 네,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수령이라고 모시고 있는 김정은을 완전히 우상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말 어린 아이 시절부터 거의 세뇌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한이랑은 아무래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1: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통일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3: 길게 보면 괜찮은데 너무 단기간으로 보면 어차피 경제적인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통일이 돼서 10년, 20년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4: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통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1: 우리가 네.
4: 짧게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육상으로 인한 무력 교류나 아니면 혹은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는 자원의 활용을 있어서도 통일은 꼭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렇다면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하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2: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많은데 네. 그중에서도 통일을 원치 않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굶주린 자를 보면 입히고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한테 네가 옷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당연한 게 아닐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우리나라가 이제 제3국가 어려운 국가들 돕는 일을 진짜 잘하는 나라잖아. 우리가 정작 우리 동포들을 돕는 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그래서 우선 우리 주변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들과 접촉을 하고 만나보려고 한번 시도라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내가 직접 만나서 그들을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문은 금방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지금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주셨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저희 남한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살아온 것 다르고 태어난 것 다르지만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거기서 모여서 같이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요.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 한 분 한 분을 좀 잘 섬겨서 그러니까 북에서 살아온 그분들이 좀 거친 부분도 있고 좀 문화도 다르고 모든 부분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편견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좀 같이 나눠주시고 그래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통일은 서서히 올 것 같습니다.
1: 우리 한나님 말씀하신 게 행복이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한국 교회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탈북민 분들을 좀 품고 탈북민 성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한국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맞아요. 교회에서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1: 맞아요.
0: 들었습니다.
1: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4: 북한의 자유를 빼앗기고 촉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널리 알려서 이제 한 민족보다는 인류라는 큰 시선으로 바라보미 조금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극동 아카데미를 진행을
0: 하고 극동 방송에서 이런 장을 벌써 마련을 해주신 상황이죠.
1: 그리고 이렇게 생각되네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0: 통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방송을 유일하게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극동방송. 이거야말로 통일의 굉장한 시작이라고 저는 여기고요. 혹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코너를 통해서 통일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순간 도적같이 통일이 임했을 것으로

0: 믿습니다.
1: 네.
2: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저 북한 땅에 정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뉴스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 저 삼순이는 사실 이미 통일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0: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지금 이 시간도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자 기도할 때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통일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1: 한국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치적이고 혹은 불쾌한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모두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으로만 뉴스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북한 사이가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함께 기도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우리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20, 30대 남북한 청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너와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국제공항이 심각하게 파손돼 최소 1년 이상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물류와 복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일보는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장관에 수녀를 임명하며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음식과 뷰티, 패션 등 생활 문화 전반으로 확산하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최대 1조 원 규모의 해킹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브뤼셀 공연에 유럽 전역에서 6만 5천여 명의 팬이 몰리면서 K-POP과 한식 등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서울경제는 또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K-라이프 스타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교화소에서 잇따르던 수감자 사망 사건과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 개선에도 북한 관광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사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관광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국제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연쇄 지진 이후 전면 폐쇄됐으며 터미널 지붕과 벽면이 무너지고 내부 시설도 크게 파손돼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자들은 공항이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가 넓지만 철도망이 거의 없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대부분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공항의 장기 폐쇄는 국가 물류망과 지진 피해 복구에도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

대사관도 지진 피해를 입어 청사가 임시 폐쇄됐으며 건물 곳곳에 균열이 계속 확대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사관은 대사관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교민 지원과 현지 정부, 국제 구호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비상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본래 청사로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임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교민 안전 확보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인 인간발전부 장관에 이탈리아 출신의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를 임명했습니다. 인간발전부는 정의와 평화, 사회복지, 이주, 보건사목 등 담당하는 교황청의 주요 부서로 이 수녀는 차관인 파비오 바조 추기경과 함께 부서를 이끌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진해온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에도 교황청 홍보부서를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에 첫 평신도 여성인 몬세라토 알바라도를 임명하는 등 교황청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뷰티, 패션, 문화까지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K-문화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K-컬처 시장 규모는 274조 원, 관련 산업 수출은 718억 달러를 기록해 자동차 수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는데요. 한국 콘텐츠 산업은 게임과 음악, 방송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과거 문화 소비국에서 세계적인 문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식 음식과 화장법, 패션, 한국어를 배우는 생활문화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한류 4.0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콘텐츠와 예술은 물론 관광과 음식, 뷰티 산업까지 아우르는 K-컬처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400조 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 수출도 1,1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가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소프트 파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앞으로는 세계 문화 생태계를 이끄는 새로운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국가 주도 해킹의 중심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 자산은 모두 6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피해는 디파이 서비스인 드리프트와 켈프 DAO 해킹 사건에 발생했으며 두 사건 모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국가 주도 해킹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 자산을 정권 운영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가상 자산 해킹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모두 207건의 가상 자산 해킹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대부분은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데뷔 후 첫 벨기에 공연을 앞두고 유럽 각국에서 모인 팬들로 브뤼셀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에서도 팬들이 찾아오면서 이틀 동안 모두 6만 5천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은 팬들로 가득 차 운행 횟수를 두 배로 늘렸지만 만원 상태가 이어졌고 역과 공연장 주변도 인파로 크게 붐볐습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은 아리랑과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공연을 기다렸고 일부 팬들은 한복을 입거나 직접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준비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김밥과 떡볶이, 양념치킨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큰 인기를 끌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졌습니다. 벨기에 현지 경찰은 BTS 팬들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축구 경기보다 치안 유지가 훨씬 수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팬들은 BTS가 음악을 통해 국적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다며 이번 공연이 유럽 각국 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이른바 K-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는 신라면과 우동이 주요 식품 코너에 진열되고 있으며 트레이더 조에서는 고추장과 냉동김밥 등 한국 식품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식당과 코리안 바비큐 전문점에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거나 소주와 폭탄주를 즐기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도 더욱 높아지면서 세포라 매장에는 한국 화장품 전용 코너가 마련됐고 최근 미국의 문을 연 올리브영 1호점에는 개장 전부터 수백 미터의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음식과 화장품까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세련된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과 CBS 등 미국 주요 방송들도 올리브영 개장과 K-뷰티 열풍을 집중 조명했으며 현지에서는 한국 문화가 하나의 유행을 넘어 일상 속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사회 안전성이 전국 교화소에서 잇따르는 수감자 사망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화소별 수감자 사망 현황은 물론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와 관리 실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교화소에서는 열악한 급식과 영양 부족, 과도한 노동이 겹치면서 형기를 마치지 못한 수감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봄 모내기 동원 과정에서는 쓰러진 수감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교화소에서는 이 같은 사망 사건을 병사로 처리하거나 은폐해왔지만 이번 전면 조사가 시작되면서 책임자들은 하급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감자들을 학대해온 교화소 간부와 안전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지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간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교화소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교화소 내부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라며 그동안 수감자들을 관리해온 안전원들도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북한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업계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 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면서 예약 대기자까지 모집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관광 재개 소식이 나오지 않자 예약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일정만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포함한 관광이 조만간 가능할 수 있다며 대기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연기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도 이전처럼 관광 재개 시점을 확정적으로 홍보하기보다 정부의 공식 승인과 통지를 기다려달라며 보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중 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관광 재개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홍보에 나섰던 여행사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예약 대기자들의 기대감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로 인해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5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3도, 청진 21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한 작가인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며 찬송가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가죽의 남몰래 작은 십자가를 생긴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줄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인의 숙련된 기능에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 천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세속적인 일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이 소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소명은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거룩한 일이어야 하며 특별한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본분을 세상 어디에서나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비로소 소명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매일같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이 생각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이화진 버콰이어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만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과 분리를 시켰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고 그랬어. 왜? 거기는 불신자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아 저건 저절로 났을 거다. 날 때가 됐으니까 났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데로 따로 데려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따로 만났지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의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쓴 자리는 거룩한 자리라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 그래서 한국 강단에 대부분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다 신발 신고 올라가더라고. 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장소기 때문에 지성소, Holy of Holy Place, 거기 올라갈 적에는 네 신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만났죠.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디모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니고디모가

0: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 후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니고디모가 예수님 장례식에 참석을 한 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이지요. 예수님 혼자 따로 만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갔을 때에 그 여자가 물길러 왔죠.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왔어. 예수님께서 나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줄 사람을 단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시침이 딱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 다섯 사람이나 모셨어.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동네 뛰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해 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와서 보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 그 여자도 예수를 믿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역시 예수를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강한 지혜와 능력이 선에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이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1: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제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인이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고 그의 긍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선 어려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한번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물붓듯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한번더 찬송합니다. 김영애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또 한 번 찬양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의 모든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9일 3시 50분 전남, 담양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사건의 결말입니다.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을 쭉 살펴오고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늘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주의 뜻이 풍성하게 반드시 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대로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을 다윗이 했다고 해서 다윗의 기도로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윗이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후세를 위장전향시켜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도록 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계략을 내었을 때에 이를 후세가 뒤집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되죠. 이것은 후세가 지혜롭게 만들어낸 그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좋은 계략을 듣지 않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통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압살롬이 우연히 다윗의 부하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기록함으로써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그 육신의 자랑은 그의 윤택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집중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가 1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 잘라내면 그 무게가 200세겔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뭐 여럿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내용으로 그의 머리카락에 그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는 그 영광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는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징계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자기는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죄에 따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 다만 그 징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숨 쉬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늘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의 표지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평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왕 산헤립의 랍세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 말하겠지만 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낸 신은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과 그 결이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언제 지은 시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윗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만 보면 오히려 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6절이 압권이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면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입만 살아있는 녀석, 쫄보, 루저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군사력이나 누군가의 계략이나 누군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쫓기는 처신이고 피난처를 구해서 숨어야 할 처신이지만 반면에 아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러 온, 사실은 승부는 이미 났고 싸워봐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군대, 저들의 힘과 능력,

저들의 말과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 다윗이 놓치고 않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기도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다윗이 올리고 있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보면서 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와 그물에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간신히 힘을 내어 나와야 아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서 벗어나야,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나야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너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거기에서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 갇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 이제 죽을 것만 기다려야 하는 자리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온몸이 다 빠져들어가 숨쉴 수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원수의 손에 잡힐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주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현실에 묶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올무와 그물에서 함정에서 벗어나야 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상관이 없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고, 사냥꾼의 그 험악한 올무와 그물에 함정에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로막지 못할, 사람이 방해하지 못할, 사람의 뜻과 지혜로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요압과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후히 대해주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을 어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고 어린 압살롬을 좀 후히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입장은 다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과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은 왕을 배신하고 백성과 나라를 반역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단해야 할 존재이죠.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내용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긴장 관계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큰 의미가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각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다윗의 민낯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윗의 민낯 속에 나 자신을 투영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시편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의 표제에도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가고 있는 이 다윗이 그 중간에 머문 광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현재 모습은 왕좌를 잃어버린 껍데기 왕에 불과합니다. 거처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 숨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도 그의 기도는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시고 나를 다시 왕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에 그런 다윗의 기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때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나 있는 거칠고 척박하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 유다 광야가 나에게 성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를 성소로 삼고자 합니까? 여기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성소여야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것이고 여기가 성소여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기에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성소로 삼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풀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대로 끝이면 나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다윗이 말하는 성소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단함과 때로는 비참함과 때로는 상실감, 상처가 있는 그 자리를 성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소로 삼아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영광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능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0: 하나님께 나의 현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내시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성소는 이런 거칠고 척박하고 절망과 실패와 낙심이 가득 찬 이곳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윗의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 다 우리 기도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윗의 기도를 쫓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헛된 자랑들 다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듦으로 인하여 안위 받게 하시고 그 수렁 밑바닥에 깔려있는 반석이 있어서 그 반석에 발을 디딤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승리를 구가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미 담아놓으신 작정하심과 섭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텐데 그 작정과 섭리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내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귀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함경북도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대전, 광주, 여수,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부산이 23도, 평양과 신의주가 22도, 함흥 21도, 강계 20도, 청진이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가 33도, 광주와 제주가 31도, 함흥이 30도, 대전과 목포, 강릉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부산, 여수가 28도, 평양과 서울이 27도, 춘천이 26도, 신의주와 개성이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대체로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전 지역에 걸쳐 세찬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비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하루,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간절한 기도로 새 하루를 여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한 성도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우리를 날마다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감사로 나아갑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7월 9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경배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네, 오늘 이 시편 113편부터 이제 118편까지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시편이요? 할렐 시편. 여러분 이 할렐이라는 말 원래 이제 할랄에서 왔습니다. 할랄. 이 할랄은 빛나다, 빛을 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렐 이렇게 하면 이제 찬양이라는 의미로 바뀌죠.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 빛을 보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빛이 밝고 빛이 찬란하고 빛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빛을 보고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 밝다. 와,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인다. 이것이 뭐냐? 빛을 바라본 이들의 반응이죠. 자, 그래서 할랄에서 할렐이 나오고 할렐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할렐루가 나옵니다. 할렐루는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자, 그래서 빛을 보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빛 대신 여호와를 보고 온전히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오죠? 뭐냐? 할렐루야. 야 그러면 여호와, 야훼를 가리키는 말이 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할렐루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할렐루야 시편 시리즈들인데 111편도 할렐루야, 112편도 할렐루야, 113편도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그 할렐루야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죠? 113편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찬양하라라는 말,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말이 할렐루입니다. 할렐루. 그리고 찬양하라가 할렐. 그래서 이 찬양하라는 명령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시편을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할렐 시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절기를 따라 찬양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월절이나 이런 특별한 절기 때 이 시편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113편, 114편은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이제 불렀던 찬양이고, 그다음 115편부터 118편은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또 불렀던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쭉 하시거든요. 17절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해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이게 이제 유월절 식사를 후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이럴 때는 이 할렐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13편으로 와서, 자, 그러면 이 할렐루야 시편, 이 할렐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죠. 자, 이 할렐루야,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자, 여러분, 여호와의 종, 종은 주인이 있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이들이 다 여호와의 종들이죠. 자, 신약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는 사람만 종이 아니라, 종이 설교를 하니까 또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종종종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종님 이렇게 이제 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다 종들이죠. 종들. 뭐 그렇다고 종놈이라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종들이죠. 종들. 종은 주인이 확실한 사람이 종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한다는 건 뭐냐? 그분의 빛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 빛을 본다는 건 빛 대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빛을 종들에게 보여주실 때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고 또 빛 대신 주님, 그러니까 빛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빛을 경험해야 이게 빛이다, 이 빛이 아름답다, 이 빛이 찬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 풍성해지려면 이 빛 대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의 찬양에 감격이 실리게 되죠. 찬양을 하며 눈물이 흐르고. 왜 그렇습니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빛 가운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이거 여호와의 종들, 종들만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빛을 보고 찬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찬양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다음에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죠. 찬양하라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건 뭐냐?

명령입니다. 명령. 야, 찬양하면 좋으니까 너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찬양해가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무엇을 찬양하라고요?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자,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 무소불위하심과 또 우리의 지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하심이 들어있죠. 이 이름을 우리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그분의 본질과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이름을 경험한다라는 건 본질과 성품 전체를 알고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건 단지 그분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성품을 찬양한다는 의미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아주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신에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들에게 이들이 또 그분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계시받은 이들만이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께 돌아올 즈음에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예전엔 트로트를 들으면서 이 아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면 찬양만 들으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는 분들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분들이죠. 자, 그럼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 2절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제 찬양이 터져나오면 그 찬양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 빛 가운데 가리움을 받지 않고 일평생 그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이거는 여러분 해 돋는 데는 동쪽의 저 끝, 해 지는 데는 서쪽의 저 끝.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모든 공간, 광활한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2절에는 우리 보고 찬송할지로다 그러죠. 그런데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습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도다.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해 돋는 데부터 해진다. 이건 공간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니 너는 어디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 대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찬양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여기 보면 모든 나라보다 높다 그랬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각 나라별로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해달별들. 각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그 신들은 그 영역만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면 초월적인 분이죠. 그분의 영광은 무엇보다 높다고요?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봐야죠.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하늘 위에 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늘 위에 있다라는 게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이야말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볼 때 저게 제일 높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 제일 높아 보이고, 저 권력자가 제일 높아 보이고, 저 기관이 제일 높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높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아래에서 신음하며 그 앞에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이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찬양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치지 않고 주 앞에 올려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어느 곳에든지 그분을 바라보면 빛을 볼 수 있기에,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할렐루, 그 빛에 대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곳에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5절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어떻게 해요? 6절에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의 자기 겸손입니다. 자기 비우심. 이게 클라이막스로 나타난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과 같이 인성을 취하여 내려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분. 6절에 스스로 낮추사 무엇을 살펴요? 천지를 살피시고, 그 다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어디에서?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요. 여러분, 궁핍한 자는 잘 때도 없고 누울 때도 없습니다. 푹신푹신한 걸음더미에 누웠는데, 아유, 걸음더미에 누가 눕습니까? 그 냄새나는 곳에. 그러니까 제일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살피시고,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들어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시는 놀라우신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8절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면. 자, 하나님이 제일 약한 자들을 세우는데 지도자들, 지도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일하시는 하나님,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겸손히 행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이게 이제 불임이죠. 불임. 자,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는 건 사실 힘든 겁니다. 이 아이,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자녀를 낳는 것이 대를 잇는 건데,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0: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놀라운 기적을 크게 행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고통받고 비천한 여인의 태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구약에도 있었죠. 바로 사무엘을 낳은 엄마 누구요? 한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 가난한 자를 어디서?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 빈궁한 자를 어디에서? 걸음더미에 올리사 높은 자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한나가 마음으로는 이런 진토와 걸음더미에 주저앉은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자녀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기도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 역전의 하나님, 가장 비천한 자, 이게 걸음더미 위에 앉은 자, 진토에 앉은 자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다시 113편으로 오시면.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두 모습이죠. 가장 높은 곳에 빛나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초월적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이 뭐냐? 할렐루야. 빛 되신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광대한 온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낮고 비천한 곳.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내려가면 걸음더미 위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붙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고 나아갈 담력을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시면서 가장 낮아지셨고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먼지와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신 후에 성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은 크고 크셔서 연약한 우리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어머니가 되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시인의 권면대로 오늘 온종일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을 지나오며 여전히 은혜로운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 찬양을 오늘 하루 종일 입가에 두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세요. 7월 9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찬양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더욱 생각해보고요. 주님 주신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내린 결론이 나의 선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내용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계신 주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내 영혼의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많으시죠? 돈만 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실 줄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었던 기억,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꿈을 접어야 했던 시간들,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돈은 분명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돈이 삶의 도구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면 우리는 돈의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 평가받고 인격보다 재산이 먼저 이야기되고 부가 자랑이 되는 현실 속에서 돈은 어느새 성공의 척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릴 적 시골에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큰 소리치는 거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돈이 없으면 괜히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의 크기로 평가하려는 유혹이 너무도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편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경 속 가룟 유다는 결국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쉽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의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보다 일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돈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는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조금씩 신앙과 양심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모두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시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늘 불안해하고

0: 밤잠을 설치며 살아가는 기업인들과 회장님들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통장은 넉넉했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반대로 넉넉한 형편은 아님에도 얼굴에 감사가 있고 작은 것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가난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자족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참 단순한 가사이지만 그 안에는 평생 붙들어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고 건강에도 갈 수 없고 시간으로도 모든 것을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돈에 끌려다니며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루에 돈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358번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 들으며 시작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려움 앞에 또 위기 앞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어 막막할 때 그저 주님께 소리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원해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0: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9일 6시 전남 영광나골면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의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우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옆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목민교회 시온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새롭게 찾아온 시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몰라큘 라이프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화학 용어에서 이름을 따온 이 단어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초기 때 사람들은 비대면에 열광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더 편하고 능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고 교인들도 온라인 예배의 편의성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3, 4년이 지나니 오히려 오프라인 모임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이는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몰라큘 라이프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여전히 최소한의 인원만큼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시대에 맞춰 소그룹 모임을 지속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지표가 높고 이탈자들도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새롭게 찾아온 몰라큘 라이프 시대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동시에 작은 그룹으로도 모여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교제처럼 교회 내의 작은 그룹들을 통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불신자나 새신자를 초청할 장을 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교제처럼 교회 내의 작은 그룹들을 통해 서로의 은혜를 나눕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께로 한 걸음씩 테너 송금섭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가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2026년 어느덧 절반의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2026년 절반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러분 심장이 뛰었습니까? 내 폐로 호흡한 것들, 몸에 순환이 된 것들, 이 모든 게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안 된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자녀가 속삭인다고,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2026년을 복게 하시고 1년의 절반 많은 전세적인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린 지진 가운데 무너지지도

않았고 전쟁의 폭격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생명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이 절기만큼은 꼭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절기고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때, 하나님이 인도하던 때를 기억하라 지키는 절기고, 칠칠절은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7주 지난 다음 날 곡식을 처음 거둬요.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리를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우리 한국교회 역시 보리 밀등을 수확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맥추절기를 한국교회도 지킵니다. 특별히 7월의 첫 주일로 지키는 의미는 살아온 반년을 감사하고 살아갈 날들을 감사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정말 우리가 몇 가지 만약에 첫째,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감사하고, 둘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곳, 좋은 집에 부잣집 못 태어났어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므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우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씨앗과도 같아요.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둡니다. 고대에 아주 옛날에 한 가가에 행복을 파는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사기 위하여 찾아오면 가게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완성품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감사라는 씨앗을 사서 심어야 합니다. 가꿔야 합니다. 이 씨앗의 이름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씨앗, 순종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잘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가는데, 실제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좋지 않아요. 가서 거기 뭐 좋은 아파트, 좋은 병원, 극장, 좋은 학교, 좋은 식당들이 즐비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정복해서 만들어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서 그 땅을,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감사로 순종해서요. 그런데 불평한 자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엄중한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린 지금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안 갔어요. 우린 지금 출애굽에서 하나님 믿고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삶을 걸어가다 보면 여리고성 막을 수도 있고 정말 홍해바다 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나가면 우린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은 감사를 심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다윗은요,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사방이 다 적이 되어서 자기를 미워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악랄하고 무자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것을 믿고 반드시 내 미래는 복이 될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는 감사를 심었고 찬송을 심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미래를 복되게 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이 던져주는 교훈, 다윗이 오늘 시편 69편을 기록한 다윗이 우리에게 외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나만큼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무수히 죽을 고비가 많고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그래서 나는 혼자

힘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외롭고 힘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엄청날 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신앙과 인격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다윗이요, 죽을 것 같아서 몸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다윗의 눈을 보십시오.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지금 여러분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찬송할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여러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고백대로 죽을 상황이 살 상황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은 북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6.25 때 남한으로 피난 나오는 바람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폐결핵까지 걸려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계속해서 대학 입시에 도전했는데 다 떨어졌대요. 신체검사에서 필기시험은 합격했는데 신체검사에 3번이나 떡해서 너무 화가 난 그가 교회에 막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 하나님 원망했대요. 내가 왜 이런 고통까지 당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막 따듯이 물었대요. 새벽녘이 되어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쳤을 때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신 모습이 떠오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뚝뺨을 타고 쭉 흘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한 군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래도 너는 대학 입학 시험이라도 치를 수 있었으니 너의 질병은 감사한 것이다. 그 순간 전쟁에서 도망쳐 나오고 살고 지나온 몇 년 동안 자기 삶에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이 살아온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건강을 달라고만 기도했지 감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병이 더 깊었으면 시험을 치러 가지도 못했을 것인데 감사가 회복되니까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3년간 그 당시 군복무를 잘 마치고 대학 입시에 다시 도전했을 때 바라던 우리나라 유일 정말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고 열심히 공부하여 남부럽지 않은 자리까지 올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든 몸도 건강하게 해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인생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그리고 감사는 예방제입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귀신이 아픔이 왔다가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건강한 인격을 가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불행이 떠나가고 형통이 연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지그지글러라고요, 세계적인 그 뭡니까 그 연설가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정상에서 만납시다 책을 쓴 분 이분입니다. 이분이 75세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결론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결론에 그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습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혼자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늘 도와줬다는 거예요. 거듭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했답니다. 딸과 또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도 그렇게 감사했고 그 다음에는 그 이웃들, 내가 아는 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다.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말이 없다 하면서 자선을 맞춥니다. 그의 인생을 감사로 결론 짓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지으라면 여러분 뭐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감사, 내 이웃들에게 감사,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성공입니까? 큰 권세 가졌다고 성공입니까? 문제는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감사로 생을 마감하느냐? 저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일본의요, 우찌무라 간조 아시죠? 이 간조가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외워도, 성경을 아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이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이게 안 들려지는 것,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감사를 하나님 뺏어가는 게 저주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제가 교회를 쭉 보고 많은 사람 보더라도 열 가지 감사할 걸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섭섭한 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린 감사거리를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너희 곤고한 자 이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우리 마음이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종말로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마음을 바꿔서 감사를 소생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것만 묵상하고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감사를 습관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소생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몇번 얘기했죠. 30년 동안 사람 하나 없는 감옥에서 쓴 어느 장기수의 시, 단 하루라도 좋으니, 제목이 잘 들어보세요. 단 하루라도 좋으니 형광등 끄고 잠들어 봤으면, 누군가와 밤이 새도록 이야기 한번 나눠 봤으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따뜻한 방에서 한숨 푹 잡았으면, 연탄불 지핀 아랫목에서 30분만 누워 봤으면, 욕탕에 들어가서 온몸 한번 담가봤으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흠뻑 비에 젖어봤으면, 밤길 한번 거닐어봤으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잠에서 깨어난 아침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었으면, 그리운 이의 얼굴 한번 어루만질 수 있었으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딸에게 전화 한통 걸어봤으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단 하루라도 좋으니. 여러분, 이게 30년 장기수의 시입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내 방문 내 산으로 열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시에서요, 장기수가 그렇게 소망한 삶은 지금 우리는 평범하게 누린 일상입니다. 잠잘 때불 끄고 자잖아요. 방문 여러분 열고 닫고 있지 않아요? 비우면요, 우리 마음껏 비 맞고 밤거리도 거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는 사람에게 그 일상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기적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일상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밋밋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시편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 내 육신이 아니라 영혼까지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고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나. 뭡니까? 엄청난 문제 앞에 허우적거리고 살 길이 없어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써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여러분, 다윗은요,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입술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사방이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정말 수렁에 빠진 것 같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죽을 것 같은 삶이지만 어디에도 출구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구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출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교회는 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불평하는 성도나 불순종하는 모습은요, 원망은요, 교회나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킬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분들이 정말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과 감사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만난 어떠한 상황, 당혹스러운 일, 어려운 환경,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다 있습니다. 누구도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심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도, 그 아픔도, 그 문제도 우리는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아픔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감사하는 자, 감사를 심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어느 날 네 명의 사람이 함께 산을 올라갔습니다. 네 사람 모두 정상에 도착했지만 그 사람들 보니까 산을 오르는 사람들 모습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값비싼 고어텍스 비싼 운동화를 샀는데, 등산화만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등산화가 발에 잘 맞지 않아 산의 풍경보다 발이 막 아프니까 발만 불편함에 집중했어요. 결국 정상에 올랐지만 오르는 내내 불평만 했어. 아우 신은 뭐 이런 걸 샀지, 아우, 이러고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산 중턱쯤 오다 경치를 보다가 산 중턱에 보이는 집들과 땅을 바라보면서 계산하기 시작해요. 야, 이걸 얼마에 사서 리모델링해서 얼마에 팔아, 이렇게 하면 야 돈 좀 벌겠다. 산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산의 아름다움과 그런 것이 보인 게 아니라 돈과 성공만 보였어요. 세 번째 사람은 작은 구름만 봐도 비가 쏟아져 사고라 나지 않을까, 번개로 치면 어떻게 피해야 할지 걱정을 몰랐습니다. 그는 아직 오지 않을 위험을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산에 올랐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계곡 물소리를 들었고 바람에 흔들린 나무를 탁 바라보았고 들꽃 하나도 참 감탄했습니다. 힘든 오르막길에 그래 이게 삶이지 감사했고, 숨이 차오를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함을 느끼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네 사람 모두 결국 정상에 도착했지만 누구는 불평 속에 올랐고, 누구는 욕심 속에 올랐고, 누구는 두려움 속에 올랐고, 누구는 감사 속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이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정말 불평으로 안 되는 것만 보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돈과 성공에만 목매달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펼쳐지지 않는 것들에 근심 걱정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요,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한 믿음 가지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온통 없는 것뿐입니다. 온통 없어요. 다 없어요. 근데 18절 반전이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투자한 거 다 날라가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환경에서 어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어찌 감사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내가 당한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풍성케 채우실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시킬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 따라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면 우리의 감사가 정말 정말 믿음으로 승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이끄실 하나님이 우리에겐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것을, 멋질 삶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물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귀에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의 차이입니다.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예수님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급한 대로 다 떠나갑니다. 집으로 가기도 하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런데 한 명만 다른 곳에 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께 그에게 묻습니다. 야, 10명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감사한 한 명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병이 고침받기를 원해요. 불치병이 낫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가, 보고 싶은 사람 먼저 찾아가, 자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 없이 축복할 수 있는 분이 저는 동산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하려고 왔는데 그 입술에 불평을 담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민 없이 축복할 수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비극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당연한 감사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운 환경을 주었습니까? 그 환경을 감사할 때 그 환경이 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들이 내 부모가 되더라고요. 부부간에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이요, 이 조국이 바로 내 조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교회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걸음걸음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귀한 이 간증입니다. 한 해의 반절을 보내면서 앞으로 복된 미래를 보기 원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간증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의 영안 장로교회라고 양병희 목사님, 이분이 재직하실 때요, 담당하실 때 설암으로 혀에 이제 암이 걸려서 혀를 뿌리째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입니다. 수술 당일 모든 가족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을 마치면 평생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 못하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딸이, 설암에 걸린 딸이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혀를 자르면 말을 못해요. 그 마지막 말이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혀가 잘리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찬송을 다 부르고 난 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 저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말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딸의 마지막 찬송과 기도에 평실하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평안한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의사가 이상하다며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해봐야겠다. 근데 검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혀 뿌리까지 가득 차있던 암덩어리가 혀끝으로 몰려서 그곳에 사마귀처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절단하면 됐습니다. 수술을 마친 그녀는 불편함 없이 말합니다. 지금 찬양단이요 찬양을 종말 앞에 찬양을 합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과학과 의학을 초월합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손대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열어주실 복된 미래를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복된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난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의 삶, 2020년 이후의 삶 감사만 올려드려서 이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임되신 이해를 정죄되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입은 이들을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7월 9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지만 결코 늦으시는 법도 없으시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조바심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음을 믿는다면 우린 서두를 이유가 없다. 조바심에 대한 묵상이 참 감동이 됩니다. 나의 꿈틀거리는 꿈을 서서히 메마르게 하는 조바심. 조바심의 마음에 쫓기기 시작하면 눈앞이 흐려집니다. 지금이 멈춰야 할 때인지 아니면 걸어가야 할 때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현명해야 할 순간에 가장 최악의 패를 던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해 두신 최적의 타이밍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거인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 앞에 조바심을 이기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처 하가를 취했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리고 그 순간에 조급함이 남긴 이 영적인 불신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갈등의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또 거기도 조바심의 주인공이 나와요. 블레셋의 철병고 소리가 땅을 울리는 장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바위 구멍과 숲속으로 흩어집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사울왕은 계속해서 시간을 보고 있어요. 7일째가 됐는데 태양이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머릿속엔 지금 빨리 당장 제사를 드려야 군사들을 붙잡을 수가 있다. 안 그러면 나는 끝장이다란 생존 본능이 요동칩니다. 예배의 거룩함보다 왕자의 안위가 먼저였던 그 조바심의 선택. 저 멀리 사울이 번제물을 불길에 던져놓은 그 순간 저 멀리 사무엘의 실루엣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조급한 한 수가 사울의 인생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분주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아침일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이 조바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서두르고 조급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정말 하나가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복된 아침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 우리 서두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시다. 임재

박영희 권사님의 임재라는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루에 또 오늘 이 공간에 우리의 마음에 임해 주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조급한 사람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조급하지는 않으신다. 예.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아이고 나도 조급한 적이 있었지. 그때 그때 그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서둘렀지? 조급해했지? 여러분 서두르고 조급한 것은 우리가 가진 또 가장 연약한 본성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조바심의 뿌리 깊은 곳에는 언제나 우리의 급함과 이기심이 숨어 있음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바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빨리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거죠.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정작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그 천천한 희생은 피하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결국 제 안의 조바심을 더 크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의 특징은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크게 한번 써붙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내 삶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보자. 할렐루야. 4657님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현주야, 조바심을 갖지 말고 서두르지 마라. 오늘 오프닝으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9714, 암수술로 3개월 병가 후에 곧 회사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오프닝 말씀을 이렇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 링크 주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저는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녹용 선물 3526님 처음으로 제 오프닝을 또 공유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담은 이 오프닝 가운데 조바심 나지 않고 정말 내 삶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내 마음속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아유 대단하세요. 이렇게 문자 참여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은데 이 이른 아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또 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베네수엘라 우리 서수만 선교사님 모셔서 베네수엘라를 위한 또 기도들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요. 내가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은 제가 프로그램 끝날 때쯤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도 공유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전해드립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극동방송이 좋은 우리 많은 아침방송 가족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참 여러분의 문자가 힘이 됩니다. 우리 서권사님 오프닝 공유합니다. 늘 잘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갖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타이밍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2797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의 문제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내 삶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 타이밍을 신뢰하면 좋겠다. 9821님 오프닝 공유할 수 있을까요? 딸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조바심 때문에 3일 배아 시험관을 했는데 안 됐다고 울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보고 시험관 하자고 권유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라고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6151님도 새벽부터 눈 뜨면서 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합니다. 4868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주님이 주실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요.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가 100배입니다. 9910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급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잊고 불평과 원망이 새어나오려고 하는 지금 이 아침에 저에게 탁 주시는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요. 우리 작은 아들 민찬이의 경기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응원해요. 9507님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일 좋은 게 늘 예전에는 항상 쫓기듯 압박감에 지내왔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평안의 시간이 많아지셨대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있으시대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가요. 적당한 거리인데요. 참 감동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홍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원재훈 시인의 시 사람이 살지 않은 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이가 좋다는 말은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원재훈. 그대여, 바다가 섬에 스미듯 이제 나는 그대에게 스민다. 달빛이 바다의 와 저의 색을 버리고 푸르게 빛나듯 그대의 섬, 그대를 바라보기 아주 적당한 거리에서 나도 하나의 작은 섬이 되고 싶다. 그대가 되고 싶다. 시인은 사랑을 스미는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밀려드는 일이 아니라 스미는 것. 파도처럼 덮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섬의 발치를 조용히 적시듯 번지는 것. 사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젖어드는 일인가 봅니다. 그 다음 시인은 달빛을 데려옵니다. 달빛이 바다에 내려앉을 때 달빛은 제 은빛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푸른빛을 입고 바다가 되어 함께 빛납니다. 사랑이란 제 색을 조금 내려놓는 일이라고 시인은 슬쩍 일러줍니다. 그런데 시의 마지막이 참 묘합니다. 그대가 되고 싶다며 하나가 되고 싶다면서도 끝내 시인은 섬이 되겠다고 합니다. 딱 붙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 아주 좋은 거리에 떠있는 섬. 그대에게 스미고 싶으면서도 그대를 삼키지 않는 섬. 이 시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거리가 한 편의 시 안에서 함께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다는 말은 알맞은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짝 끌어안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거리와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사이로 잔잔한 바닷물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밉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가 혼자 걸어야 할 길과 혼자 견뎌야 할 목 앞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여백이, 그 여지가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다 채우려 들지 않고 조금은 비워두는 마음, 그 빈자리에 그리움이 고이고 존중이 자라고 사랑이 오래 머뭅니다. 여백이 없는 그림은 답답하고 여백이 없는 사랑은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 5절을 통해서 이 거리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참된 사랑에는 꼭 끌어안을 때가 있고 가만히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봐주며 기도해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이 숨쉬는 자리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예의입니다.

와,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원재훈 시인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아, 여러분 어떠세요? 참, 이 참된 사랑에도 꼭 끌어안을 때가 있고, 가만히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봐 주면서 기도해 줄 때도 있다. 이 적당한 거리를 두자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이 숨 쉬는 자리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예의이다. 저는 오늘 오프닝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바심을 이렇게 느끼면 더 이렇게 뭐 적당한 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저도 가장 좀 저의 그 조바심을 제가 알죠. 그 느꼈을 때가 실수고 실패했었죠. 또 언제냐면 우리 그 새가족 있잖아요. 새가족. 교회에 온 새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이 공부시키고 저 공부시키고 연락드리고 했는데 아,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때 어차피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강한 확신 아래 좀 이렇게 여유롭게

무례히 행하지 않게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지금 이분이 변화 안 되면 큰일 난다 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있어요. 참 미안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또 감동이 있고요. 또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이 은혜롭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영상 다시 꼭 보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10분을 추첨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추첨해서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죠.

김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많은 분들을 공유하시는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 이제까지 올려져 있었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우리 세가족님들. 자, 지금부터 추첨되신 분들은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서적 선물 갑니다. 5811 각종 방, 선교 방, 각종 모임 방에 하여튼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링크를 공유하신대요. 응원의 책 선물 전해드립니다. 우리 5811님 축하드리고요. 3560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너무나 받고 싶습니다. 아, 글재주가 없어 저는 감동의 후기 멘트를 못 달지만 너무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 진심 전해졌습니다. 3475님 이 책 저도 꼭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잘 추첨됐고요. 7704 칠순을 맞은 크런이에게 책 선물 잘 전하시면 되겠고요. 9899님 사연이 감동입니다. 저희 피디님 몇 년을 양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6192님 책 받아보고 싶습니다. 욕심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427을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처음 새가족으로 참여하셨고요. 우리 1740님도 처음 문자 주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을 잘 보내드릴게요. 3037 조급함에 이것저것 달라고 주님께 조르다가 지칠 때쯤 하나님께서는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3037님께 응원의 책 선물을 전합니다. 8593님도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맞춰 살도록 노력합니다.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8449님, 병실에 틀어놓은 극동방송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간병하다가 일 다녀오느라 병실에 홀로 남겨두는 우리 신랑에게도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홍성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부권에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예,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682님, 5524님 오늘 인문학 10명에게 공유하셨대요. 너무나 공감이 되는

0: 귀한 칼럼 진심으로 감사 감사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그리고 인문학을 하나님께 샵 1069번 여러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공유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놀라운 또 영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을 정말 힘있게 의지하면서 조바심 내지 않고 승리하십시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0: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전혀 낡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도 좋았고,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들어도 여전히 마음을 울리는 곡들이 있죠. 오늘 소개할 소리엘의 1집 전부라는 찬양도 또 그런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화려한 표현도 복잡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그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신다고요.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소리엘의 전부 이 찬양 같이 했어요. 참 좋죠. 장마철이 되면요, 저는 약간 이런 오래된 곡들이 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가사가 참 순수하고 맑고 또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신다라는 부분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장면 같아요. 저는 이 서머 스페셜 찬양을 들으면서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찬양이 따뜻한가, 시원한가. 근데 꼭 빠른 찬양이라고 시원한 것도, 느린 찬양이라고 따뜻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찬양마다 다그 가사와 또 의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들은 이 전부라는 찬양은 좀 잔잔하지만 왠지 모르게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찬양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택하셨고 먼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시편 44편 8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아멘.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도 결국은 변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형편보다 내 걱정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에 잠잠히 감사로 고백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크룩스의 힘찬 찬양, 그리고 서울 챔버싱어즈의 합창으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같이 했어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4821번님이 오늘 첫 곡 들으시고 마음이 촉촉해지셨대요. 그래요.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찬양의 감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쵸?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변치 않는다는 걸 오래오래 또 기억해봅니다. 아, 장마철에 이렇게 찬양들을 듣다 보면요, 또 우리 마음이 촉촉해지는 찬양들을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추억의 찬양이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추억의 찬양 있으시면 또 신청해주세요. 들려드릴게요. 2589번님, 아내와 함께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오래된 찬양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주셨네요. 네, 또 추억여행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샬롬 하영PD님, 요 근래 비도 엄청 오고 몸도 무겁고 피곤하지만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신청해봅니다. 8845번님. 주님과 함께하며 또 이겨내고 계시군요. 네, 파이팅입니다. 오, 1838번님은요, 샬롬, 제가 좋아하는 찬양 샤워 릴레이에 감사하다고. 찬양 샤워 릴레이. 찬양으로 깨끗이 씻겨내려가는 느낌. 좋습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하루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건강한 여름 되세요, 피디님. 고맙습니다. 네, 찬양으로 샤워 릴레이 하시면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쭉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5463번님, 극동방송 이하영 PD님, 엔돌핀 본점이네요. 엔돌핀 본점. 자, 여러분도 분점 하나 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7358번님, 오늘도 좀 처지지만 힘찬 하루 돼보겠다고 다짐 주셨고요. 3954번님은요, 택배업을 하는 남편의 안전과 건강 위해서 기도하며 허락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의 고백 주셨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택배업 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좀 고된 일이긴 하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더 불편하고, 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또 이 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빗길을 또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긴장도 많이 하시고 또 더 피곤하고 걱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님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디님, 이 시간에 기도와 찬양 들을 수 있으니 지나간 수십 년이 축복입니다. 7435번님, 극동방송이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예요. 가족 모두 전파 선교사로 끝까지 이끄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가정의 전파선교사의 그 사명이 쭉 이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아, 3307번님이 추억의 찬양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건 뭐 추억의 찬양이 아니라 지금도 많이 듣고 부르는 곡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

네, 오늘 나눴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님, 예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내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빗살 가루로 채우신다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 새생명 신의 오늘 이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그 재미나고 행복한 여행을 기획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함께 할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느냐는 겁니다.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행복도 사실 누구와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과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람을 잘 만나려면

우리 자신의 됨됨이를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유효상정이라고 비단 사람들끼리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잘 만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헤브론 땅에 속한 막벨라굴에 장사 지낸 후에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믿음의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에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고요. 혹독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됐고요. 그에 합당한 비전과 성숙함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노년에 범사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의 복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젊을 때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늙어가면서 더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뭐 동의하십니까? 젊을 때 아무리 성공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늙었을 때 실패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젊으실 때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엉망이라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꿈꾸며 기도하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먼저 영성을 추구해야 돼요. 영성. 그리고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요. 무엇보다 천국을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범사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젊었을 때 반짝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지금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생활이 아름다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냐, 성취했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여정이 아름다운가,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은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 아름다움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젊을 때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뭐 성취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뭐 젊은 데 너무 여유가 있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정신적으로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범사에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을 아무에게나 장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갈 아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아내가 약속을 함께 가지 못하면 참 어려워요. 그죠? 부부가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갖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었고 또 가나안은 종교 예식 자체가 굉장히 좀 타락했어요. 좀 퇴폐적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들과 구별된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소유를 맡은 종에게, 학자들은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맹세하게 만들어요. 이삭의 아내를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대상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고 말입니다. 자, 늙은 종이 맹세하기 전 한 가지를 물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만일 그 여인이 자기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삭을 이제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하란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다시 말해서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가능해요. 아니, 그곳에 가가지고 이 아내를 만나서 잘 설득시켜갖고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론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한 사람을 설득시킨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를 설득은 잘 시키던데, 제가 남편들이 아내들 설득시키는 걸 잘 못 봤습니다. 잘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남녀가 한번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로미와 줄리엣처럼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위험한 상황들을 딱 아브라함이 정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되는 것이 있어요. 배워만 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예 단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아예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좋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영적으로 위험한 일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 하신 분들 계셔요. 영적으로. 그냥 아슬아슬하게. 근데 제가 뭐 오래는 안 살았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성을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약해요. 내가 뭐 무슨 결심을 하면 대단히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이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또 많은 사람이 이곳에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가면 좋아요. 가가지고 사고 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조금만 하다 말겠다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곳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흙탕물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는 차가 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통과할 때 흙탕물을 튀기지 않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차를 갖고 오지 않아야 돼요. 오면 무조건 흙탕물이 튀기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죄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유혹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게 뭐 딱 부러지게 내가 선택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다, 영적 유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차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또 이러한 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의 경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하란을 따는 아브라함도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처럼 살려고 하니까 가나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에 주신 땅이니까 그냥 버티면 해결할 책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 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보니까 바로가 좀 무서워요. 자기 부인도 이쁘게 생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 적도 있었어요. 그냥 늙은 엘리멜렉 함께 살든지, 이삭이나 나가, 아니, 이스마엘이나 나서 그냥 함께 그냥 이러다 죽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을 적응하려다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못 떠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가나안 땅에 못 떠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를 예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놓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도해 가셨던 것처럼 이삭의 인생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경험했던

이레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이것을 자기가 신뢰하는 종에게 맡기셨고 그 종을 믿음으로 하란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품는 생각이 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선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도 그렇고요. 기대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원리는 다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전쟁이 어디에 속한지는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선택의 기회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고난 중 있으십니까?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려는 몸부림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조금 전에 언급됐던 문제지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꼭 내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이죠. 네 약속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짚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보기에 이 여자가 이삭의 아내감으로 딱 맞는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삭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이런 거예요. 다 좋은데 나는 절대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을 안 들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죠. 아브라함 대답이 뭡니까? 그럴 때는 아깝지만 뭐라고요?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들어도 내 인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나를 통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한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 원칙에 어긋난 이 원칙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작은 부분의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 따르면 이삭을 여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확실한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것들을 잘 또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발견하게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일하다 보면 상황이 열리고 일이 돼요. 길이 열립니다.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분명하게 내 생각에 하나님 뜻 같은데 길이 안 열리고 뭔가 팍팍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야 돼.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이걸 추구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될까요?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 뜻 안에 복종시키는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뜻도 분명한 것 같은데 확신도 분명한데 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 봐야 됩니다. 이때 그 내면의 소리의 귀를 잘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내면의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원래 내 계획과 뜻이 달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의 소리를 무시해버려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이 흔들리는 것이지 우리가 순수하게 다 늘어놓고 내면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분별이 거의 가능해집니다. 물론 예외적인 몇 가지는 또 다르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이 하나님 뜻인가를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분별해가는 삶, 이게 신앙적 삶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려면 영적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생활에 성숙함이 없는 이유는 이런 분별할 의식이 없고 그냥 살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면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려면요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분별할 때 체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이걸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감이 안 생겨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 같은데 뭔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하나님 친밀하게 느껴져요. 옛날에 하나님 저 멀리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느껴져요.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교류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감동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그 명분을 갖고 어떤 하나님 뜻을 제시해도 이 예배 가운데 감동받지 못하면 예배가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예배가 아무런 내 의미가 다가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배가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에 집중되어진단 말이에요. 예배가 어떤 감동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목사님 설교 잘 안 들려온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기도가 되고 막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뜻이라고 보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또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깝지만 너무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은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포기해야 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붙들고 있을 것을 붙들지 않고 포기할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갖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장 언제 갖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 오늘 아브라함 종과 같은 경우예요. 물을 때 뭡니까? 자기 확신과 결부될 때예요. 나한테는 확실한 것 같아. 내 마음에 확신이 왔어.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되새겨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지 마라. 마음의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으로 갔다가 낭패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버지니아 유학 있었을 때, 이제 원래 유학생들이 끝나고 유학이 끝날 때쯤면 담임 목사 나가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어떤 이제 중견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머릴랜드 있는 교회인데, 아, 이렇게 이제 만나서 목사님 뭐 면접도 보자 그러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말씀이 막 가라. 나와 나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옆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은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이제 FBI 출신 한 분, 한국 분이 있었는데 저를 조사하더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주에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쑥스러워요. 옆에 사람도 큰 소리 다쳐놓고. 야, 기도관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 믿고 이야기했다가 아주 쑥스러워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때 하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내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다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확실해질 때는요, 오히려 한 발 물러나서 점검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쑥스러운 일을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놀림이 많이 됐어요. 항상 오랫동안. 야, 뭐 하나의 음성 받아들었다면서. 예. 여러분, 이건 뭐 특별한 예입니다만은 이런 경험 안 하시려면 그 분별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때로는 일어날 때까지 침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자기 생각이 강화되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해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화될 때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너무 가슴이 뜨겁다 그럴 때는 한 발 물러나서 호흡을 하시고 머리를 좀 비우시고 그리고 상황을 점검하시고 오히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잘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삼을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여자.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갈 여자입니다. 이삭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열리지 않으면 기다릴 줄도 알았고 상황이 열리지 않을 때는 하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선대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내면을 잘 살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1년에 몇 번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 하나의 음성은 들린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역을 갖고 막 기도하시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축구에 재능이 없는데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음성이 제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장점도 구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인도받으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0: 애란 말이에요. 그럼 엉뚱한 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안내를, 그 미래를 인도해 가실 때도요.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무조건 네 대통령 되라.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할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잘할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 상담도 하고, 인도도 하고, 가이드를 해야지, 할수 없는 것을 착해라 그러면 아이들 스트레스만 받고,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아이들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며, 하나의 음성을 들으며 분별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다해서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분별해 가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새 생명 신의 가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제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된다. 이런 어머님들의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네, 맞아요. 누구는 손끝에 물 안 묻히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요. 그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눈물 없는 인생 하나도 없고요. 한숨 없는 인생 없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파도가요. 정말 어떤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세차게 때리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이 상처 많은 인생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있지도 않고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흠 많고 상처투성이인 인생에 플러스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수십 권의 책을 써도 모자랄 그런 반전 드라마, 반전 이야기의 주인공들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강찬이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